열매 맺는 나무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오늘의 첫 찬양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산이 참 평소에는 소중한 걸 잘 모르다가 비 오는 날이 되면 그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곁에 우산이 없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안절부절하게 되는. 우리 곁에 우산 같은 존재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우산 같은 존재는 누구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산의 소중함을 잘 평소에 모르다 보니까 잘 안 챙기게 되잖아요. 우산이 곁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 나에게 우산 같은 존재, 나에게 내가 급할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또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존재, 그 우산 같은 존재가 누구인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산 같은 존재가 아니기를, 우산 같은 관계가 아니기를 늘 함께 예수님과 걷고 생각하고 묻고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했던 내용이 딱 이거였거든요. 나에게 예수님은 그저 우산 같은 존재, 그냥 위급할 때만, 내가 절실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찾는 그런 우산 같은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그 하나님께 내 곁에 언제나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오늘의 오프닝 내용과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묵상하실 수 있도록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병욱 씨, 평소에는 짐이 되는 사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니 그거 말고, 예, 평소에는 짐이 되는 사람,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박병현 선생님, 요즘 양우산은 모든 날이 감사하죠. 고마운 모든 분들과 행복 풍성한 뿜동산 가족님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승기승기 증승기씨, 우산 같은 남자 리건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정인씨,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요즘 들어서 구간구간에 중국 주파수가 자꾸 방해해서 매끄럽게 방송을 못 들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지. 극동방송 이겨내야지. 그 전파 다 때려잡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고개 조금 이렇게 뭔가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쑥 넘어오세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오시면 끈하게, 예,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뿜뿜 두 글자, 단문호시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술, 리스너스의 찬양 함께 하면서 출석 체크 시작해볼까요?

listeners, 예, 내가 내려 이시하는 예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 9시 13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퀴즈도 함께 동시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를 남기시면 받아보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17절 말씀 함께 전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것 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과연 어떤 때를 위하여 형제가 낳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것 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답 남겨주신 분 그리고 재미난 오답 남겨주신 분 각각 한 분씩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뿜뿜 두 글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미가 찬양해요. 구주 예수 의시 하미.

그주 예수의 지함이 한이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오늘의 말씀 퀴즈까지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와 더불어서 오늘의 말씀 퀴즈. 오늘의 말씀 잠언 17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것 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기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분, 그리고 재미난 오답 남겨주신 분 각각 한 분씩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기로 했죠. 승기승기 증승기씨, 형제는 꼬질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꼬질한 때. 아무리 꼬질꼬질해도 예, 친구가 예,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 그지? 네, 예, 꼬질한 때를 위하였어. 예, 맞는 말이다, 그자. 로이트119라고. 119 때를 위하여. 약간 뭐 힌트예요? 힌트네, 거의 뭐 힌트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 있고, 행복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좋습니다. 행복한 때만 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 그 꼬질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했더니 한 분께서 그랬구나. 저의 남동생의 존재 이유를 알겠네요. 갑자기 예, 꼬질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예, 누나의 꼬질한 것 때를 아는 사람이 이제 남동생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증언해 줘야지. 아닙니다. 꼬질한테 아닙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초성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힌트요. 이응 기억. 이응 기억. 형제는 이응 기억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여기에 들어갈 이응 기억은 무엇일까요? 아까 한 분께서 119라고도 보내주셨잖아요. 119. 맞아요. 맞습니다. Emergency. 발음 괜찮네. Emergency. 예. 요것이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단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고플 때를 위하여 낳는 일. 배가 고프다 너무 고플 때, 그럴 때는 바로 이응 기억할 때지. 배고픈 정도가 좀 지나쳐. 그러면 굉장히 이응 기억한 상황이 됩니다. 자, 승기 증승기 이응 기억하면 그거밖에 없는데. 그만해. 이번에도 뭐 장문혈 그 얘기 그만해.

5388님께서 응급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왔어. 예. 응급 말고 약간 그 비슷한데 다른 글자 있잖아요. 예.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바꿔봐요. 예.

자, 이병욱 씨, 어차피 건디는 선물 안 줄 거라서 참여 안 하려고요. 아, 야, 이거. 야, 이거 또 DJ를 또 이렇게 띄엄띄엄 보내. 확 보내버릴까봐. 선물 확 보내버릴까봐.

자, 이응 기억하니까 아, 많은 분들께서 그 동일한 단어를 보내주시는데 그 방송 안 돼요. 그만해. DJ 또 항의 받는다. 5710님 약할 때의 경상도 발음 형제는 야갈 때 이응 기억 야갈 때 어 맞네.

네, 그레이스 힐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오늘의 말씀 퀴즈 풀어봤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뿅뿅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응 이응 기억,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받아봤습니다. 여러가지 예 답변들이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응 기억 하니까 공통적으로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그거는 그 공중파에서 방송이 못 되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 여러분들의 상상에 예, 맡기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서 그거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그만하라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야, 지난번에도 저기 격하게 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 옛날 생각나네. 눈가 촉촉해진다 지금. 가슴이 벌렁거리고 지금. 예, 식사 중인데 자꾸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예. 지금도 식사 중이실 텐데 예, 당신을 위해서 오늘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표현이죠. 함구. 예, 삼구. 나의 입을 예, 함한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뿅뿅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Emergency, emergency, 응급, 응급이랑 비슷한 단어였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위급, 위급, 위급이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아멘. 누군가가 위급할 때에 곁에 있어주는 주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더불어서 나에게 그런 또 전주는 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사랑을 나누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랑의 인사 꼭 나누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문자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야, 이병욱 씨께서 그 또 포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그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건디는 어차피 선물 안 줄 거라서 참여 안 하려고요. 라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문자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계세요. 예, 이병경 씨, 이병님이 뭐 맞는 말 했는데 뭐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예, 윤병 윤현빈, 현빈이, 현빈아, 현빈이가 왜 그랬지? 선물을 잘 안 주신다라는 소문이 부산까지 퍼졌어요.라고 예, 그런. 그런 낭설을 예? 그런 낭 제발 줘요라고 제 옆에 친구가 얘기하네요. 너가 참여를 해야지 주지.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악에 맞췄나요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현빈이의 친구, 너가 참여를 해야 주지. 형이 어떻게 그냥 주니? 너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형이 어떻게 주니?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참여 많이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아, 여러분들은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현주, 황현주, 누룰 황현주 오랜만에 또 일부 함께하고 있는데 말씀 퀴즈 때문에 내 문제 묻혔어요 라고 섭섭함을 그냥 대놓고 토로를 하셔가지고 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현주, 황현주, 누룰 황현주 PD님,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서울말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자부했던 게 아이들이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하면 엄청 놀라더라고요. 선생님이 부산에서 오셨다고요? 아, 거짓말. 저보고 사투리 써달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 이제 완벽하게 서울말 구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무슨 말씀이냐고 예 완전 부산에 있는 것 너무 알았다고 예,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아, 우리 아이들, 우리 하늘 같은 스승님께 어떻게 또, 선생님, 그거 부산, 서울만 아닌데요? 라고는, 말을 못한 우리 아이들, 순수한 스승을 향한 사랑, 존경, 공경, 이런 따스한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 브라운 현주, 황현주의 마음을 이제 흡족하게 해드렸나 보네요. 예. 오늘 노래가 왜 이러지? 예. 자, 내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예, 좋습니다. 예, 좋은 거고요. 그거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을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 아니에요. 서울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첫 학기에,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뭐, 귀향을 위한 어떤 그 명절이 되면, 그 향토 지원? 뭐, 정책으로 버스를 대절을 해줬거든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버스를 대절을 해줬는데, 그 버스를 그 타면, 이제 서로, 야, 너도, 다들 서울 사람인 척 하다가, 고향 가는 버스에서 다 만나고 너도 그래 눈빛이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서는 갑자기 예 허물을 다 벗고 편안한 말투로 예 서로 진정어린 어떤 대화를 속깊은 대화 딥토크를 나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DJ도 거기서 처음 만난 친구와 4시간 반을 토크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 예, 그래서, 4시간 반 토크를 때리고, 예, 연락처를 주고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고향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굉장히 또 편안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왠지 서울말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예, 요즘은 뭐, 워낙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저기, 발전하기도 하고 해서, 그 사투리로 그 지역 그 언어로 그 미디어도 노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요즘 뭐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게 해도 그냥 뭐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예, 그런 예.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강병민 씨 향토 버스 대절 예, 촌 사람이셨네. 야, 이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단어가 직구로 꽂히니까 굉장히, 훅 오네. 촌아들이라고, 촌사람 촌아들이라고, 표현을 써주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정말. 덥다. 에어컨 껐니? 덥다, 여기가 지금. 예, 상당히 지금 노골적으로 다가오셨네. 예, 감사드리겠고요. 오래 기억할 것 같아. 강병민. 예. 닉네임으로, 컨트리 피플이라고 내가 적어 놔야겠다. 예. 자, 김현주 씨. 건디 서울 사람 아니었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제2의 고향이에요. 네. 서울 사람 맞아. 네, 서울 사람. 자, 브라운 현종 황현주 씨. 내 억양 완전히 서울 억양이었는데 문자에서도 억양이 느껴진다. 황현주 잘했다. 자, 솔리데오 글로리아 찬양 함께 만나보고 옵니다. 아이비 밴드가 찬양해요.

DJ 사리사역 코너 건디 마마띠. 자, DJ가 기다리고 아기다리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너 건디 머먹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였어요. 또 한 청취자분께서 느낌 좋은 간식을 선물로 보내주셨더랬습니다. 자, 그 간식 보내주신 그 매움들, 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콘텐츠로 소화하는 뿜뿜 라디오. 그 간식을 DJ가 먹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먹을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맛을 표현하면서 먹을 텐데 그 맛 표현을 들으시고 제가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간식을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배고픈 여러분들도 사드세요. 아시겠어? 자, 어제 보내주신 한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누가 보내주셨는지 제가 짐작만 하고 예 누군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실직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 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약간 조금 대파 왔어요. 예, 그거 사투리인가요? 뜨사 왔어요. 되어 왔습니다. 네, 되어 왔고요. 자, 요것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비주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색깔은 브라운 색상이고요. 브라운 색상. 그리고 촉감 자체는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폭신폭신하고요. 약간 뭐 가로로 조금 긴 약간 럭비공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표현해도 럭비공밖에 없었네. 어쨌든 외관은 이렇고요. 자, 일단 향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멜. 와, 스멜 is good. 코끝을 자극하는 is butter 향. 예, butter. 예, butter 향이 코끝을 때리네요. 디저의 코를 막 때려. 네. 와, 진짜 고소하네. 진짜 고소합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간 그 제가 전자레인지를 조금 돌렸는데 약간 안에 이렇게 머금고 있던 오이를 약간 조금 스며 나오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겉에도 약간 맨들맨들하게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굉장히 오일리한 상태예요. 자, 요거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바로 보내주시네. 자, 들어가 봅니다. 자, 마이크를 조금 올릴게요. 볼륨을 좀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예의. 이것은 음식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시겠죠?

고소하고요. 고소하고요. 그 짠맛과 고소한 맛이 기가 막히게 지금 조합이 돼가지고, 와, 입에서 막 사르르 녹지는 않아요. 예, 녹는 느낌, 녹는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풍미와, 그 짭짤한 맛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와, 같이 이렇게 뭔가 탱고를 추는 것 같은? 아, 약간 격정적인 탱고를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입 더 먹어볼게요. 아, 쫀득쫀득하고. 먹었습니다.

0: Das ist gut. Wow.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다. 와. 그러니까 단순한 맛이에요. 단순한 맛인데 이 단순한 맛을 잘 뽑아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베이커리나 이런 데 가면 요걸로 좀 이렇게 그 가게의 베이커리의 실력을 좀 이렇게 가늠합니다. 힌트를 내드렸어요. 베이커리다, 베이커리. 네. 빵입니다, 빵. 빵 종류 중에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지요? 아,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과연 제가 먹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 좀 먹자.
1: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고구마 아닙니다. 구황작물 아니에요. 오늘 빵 종류입니다. 빵 종류. 그러니까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언급한 빵입니다. DJ가 요거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간식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자, 어깨빵 아니고요. 아, 담백하게 웃기네. 어깨빵 아니고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J가 정말 좋아하는 고소하고 짭짤한 이 맛. 오늘 DJ가 먹은 빵의 이름은, 우리 청취자분께서 사랑을 보내주신 그 간식의 이름은 바로바로 소금빵이었습니다. 자,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추첨 통해서 두 분께 소금빵은 못 보내드리고요. 예, 다른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세요.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이라는 큰 제목으로 몇 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도전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승패의 기준까지도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청지기로 경영해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기준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되 인간적인 욕망과 추악한 이기심으로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의로운 성공이어야 하고, 무조건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세상적인 기준은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청지기로 경영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진정한 청지기적인 삶을 잃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삶과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승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추고

0: 잘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고 6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나 생업을 영위할 때 성공과 실패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즉 성공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양 교만하게 되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인 양 낙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또 성공을 위하여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단기간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승리, 주님의 응답의 승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승리와 실패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승리한다,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는 그것이 의미가 없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하고자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환호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패배 같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죄 사함 받는 길로 또 모든 인생이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통로로 불안과 고통과 고통을 몰아내고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 바로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된 믿음의 승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패배가 진정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에 집착해서 모든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자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그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마치 온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될 것인 양 호언장담하던 리비아의 국가원수 카다피의 피 흘리는 사체를 매스컴을 통하여 생생하게 본 것이나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화려함, 그 안에 이멜다의 명품 가방 300개 이상, 명품 구두 3,000켤레 이상이었던 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을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하는 계기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경영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빚더미 위에 앉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의도는 아니었지만 사기꾼이 되어 사람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늪에서 저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있지만 말하지 않을 따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다음 날 그를 공경에 빠뜨린 어떤 사업자가 찾아와서 나는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고 난 후에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당신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내가 이 사업을 내려놓을 테니 당신이 다시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 이루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듯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하여 악한 자라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승리와 패배에 민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승패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

개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동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 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해외에서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개인,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피해자 지원과 이단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체계가 신속히 마련되게 하소서. 식량 불안과 공급망 차질로 깊은 고통에 빠진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굶주림과 위기 속에 신음하는 나라마다 구호와 원조의 손길이 가장 적절한 때 막힘없이 공급되게 하소서. 세계화와 도시화로 다양한 문화에 익숙한 Z세대가 디지털 환경에 몰입되어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들의 영적 개방성과 문화적 포용력을 적극 이해하고 소통하여 글로벌 믿음의 세대로 키워나가는 Z세대 선교사역에 지혜와 전략을 더하여 주소서. 전쟁과 분쟁, 폭력과 기타 인권 침해로 자국 내에서 실향민이 되거나 국경을 넘어 이주한 아동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5년 동안 4,87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동들이 쉴 수 있는 터전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마련되도록 세계 교회가 협력하게 하소서. 전쟁과 폭탄의 위험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소서. 온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복음을 듣지 못한 23억 명의 영혼들과 선교 완성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뿜뿜 라디오 6월 18일 목요일 아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달릴게요. On air, on air. 정보경, 조병래, 로이스, 이은혜띠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이병욱씨도 브라운현주, 황현주, 누르황현주, 7822님 2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2부도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기다리고 있지요.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98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역시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2부 입장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쓱 달려오면 조금 민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무안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이행시를 준비했어요.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우리 흥을 끌어올려보면서 여러분들의 입장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행시 제시요. 아, 일부에서 조금 논란이 되었었던, 예, 그런 그, 이슈가 됐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 DJ한테 이제 그, 농촌 사람이라고, 예, 촌 사람이라고, 예, 남겨주시. 아, 그, 서울 아니에요? 서울 아니에요? 서울? 이렇게 남겨주시면 계셨는데. 자, 오늘의 이행시 제시요. 서울로 가볼게요. 예. 디세이의 어떤 또 제2의 고향, 서울로 이행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원히 찬양 드리세요. 찬양과 함께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쭈!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 서울. 건디는 뭐 거의 서울 사람이죠. 서울 이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영원히 찬양들이 저의 찬양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AJ 월십이 찬양하네요. 나의 죄를 씻기네. 빡빡 씻겨, 빡빡 씻겨. 네. 자, 찬양과 함께 돈봄 라디오 2부 이행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 서울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행시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에서 나는 소리야. AJ 월십의 나의 줄을 씻기는 전에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6월 18일 Thursday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원래 약간 썰은 느낌 Thursday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13분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자, 출석 체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이행시까지 받아봤죠. 오늘의 이행시 제시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서울 서울 예, 서울 이행시.

어떤 작품들이 도착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의 심사 기준은 약간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약간 얼반 시티 같은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약간 시티팝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얼반 같은 느낌의 이행시들이 도착을 했는지 하창수, 서울 가서 길 잃어버려서 울어버린 건디. 네, 진짜 그런 적 있어서 실패. 진짜 있어. 아, 진짜 약간 저 길 잃어가지고 비 맞고 예 그런 적 있거든요. 예, 왔던 자리 계속 다시 돌아오고 아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예. 아, 그날 공교롭게 그날 저기 버스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야 또 그런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 버스가 맞는데 계속 딴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종로 한복판에서 굉장히 예, 정처없이 떠돌았었던 비가 와가지고 비 다 맞고 울면서 집에 갔었던 그런 기억이 실제로 있어서 실패입니다. 이거는 예, 디저이의 가슴을 후벼 팠어 지금. 예, 잊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잊은 건데. 자, 이은혜 띠에서 서울말은 끝만 잘 울, 울리면 된다면서. 끝을 잘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서울말은 끝만 잘 울리면 된다면 실패. 박혜진, 서울로 가고 있는 울, 울산 사람. 예, 잘 다녀오세요.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성훈 씨, 서운해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힘내세요. 서울 사람 해줄게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약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예, 슬픕니다. 이성훈 씨, 고맙습니다. 아,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8277님, 서럽다. 울 DJ 건님, 왜요? 왜? 괜찮아요? 어, 뭐가 서러운지를 얘기해줘야지. 대사해가 안아줄게. 예. 서러운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요. 나한테 얘기해. 자, 불황현주, 황현주, 누룩 황현주. 서해에서 먹는 울릉도 오징어. 오징어가 먼 길 갔네. 울릉도에서 서해까지 먼 길 갔네. 수고했다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조병레스에서 서터레스 받을 때는 울큰한 짬뽕 한 그릇. 너무 먹고 싶으니까 실패입니다. 서터레스. 우리 쪽 발음이지. 서터레스. 그죠? 서울, 그 웃기죠? 서울은 서울이라 그러고, 스트레스는 서터레스라 그러고, 그죠? 네. 우리가 조금 갈 때 같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어떡해. 예. 쌀은 살이라 그러고, 우리 그 피부 살은 쌀이라 그러고, 그지?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김화경님, 서울이가 건수야, 울산 아이고. 예. 갑자기 확 친밀해졌네, 김화경. 예, 좋다. 예, 서울 맞아요. 아, 서울 맞습니다. 윤현빈, 우리 현빈이, 서울에 사는 이 건수는 울보에다가 잘 삐진다. 또 이렇게 오늘 또 예, 한 분에 이어서 앞서 한 분에 이어서 사람이 조금 띄엄띄엄 보는 경향이 있네요 오늘. 예, 현빈이. 예, 그냥 삐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 삐져. 완삐. 자, 더 담배 할까요, 없습니까? 예, 강병민 씨, 서울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다. 울 건디처럼. 무슨 말이죠? 예, 무슨 뉘앙스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훅 넘어가면 잘 몰라요. DJ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영 씨, 설이 내리는 추운 날도 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뿜뿜 라디오. 아, 박수 한번 줘요. 야.

이렇게 척박한 그 대지에 어떤 한 방울의 빗물 같지 않아요? 설이 내리는 추운 날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뿜뿜 라디오. 아야, 약간 DJ 마음을 약간 좀 건드네. 조병영 성공입니다. 아, 도시 같아, 도시 같아. 예. 어방 같은 느낌이 있어. 아, 조병영 씨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마음이에요. 그거 왜, 거기가 왜 도시 같아? 내 마음이 그랬어. 내 마음이 약간 도시야. 뭐 어떡해. 조병영 씨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하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한 분께 선물 드리네요. 조병영 씨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저기, 그, DJ의 어떤 그, 저기, 뭐, 서울, 뭐, 시골,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분께서 또 저기,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어디 계시죠? 예, 제가 아까 하나 찾아놨는데, 여기 있어요. 아니네요. 예, 못 찾았네요. 예, 어디 계시죠? 예, 잠시만요. 제가 찾고 있는데, 그 사투리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이평욱 씨께서 보내주신, 여기 있네요. 예, 서남 쪽에서 유학을 온 후배가 있었어요. 예, 서울에서 그 재수, 삼수하고 들어왔는데, 계속 서울말 쓰다가, 그 실험실에서 불이 났는데 워메 워메 이래가지고 들통 출신이 들통이 났다고. 워메 워메 불났 워메. 급할 때는 워메죠. 예, 급할 때는 이제 감출 수가 없어요. 예, 오마야. 예, 우리 쪽은 오마야고, 예, 저쪽은 이제 워메가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급한 상황에 한번 처해봐야 진정한 어떤 그 자신의 자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재미난 에피소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은이의 서 서울 남자 울 울면은 서위타노 경상도 남자도 서위태요.

평택으로 이사 왔는데도 창원극동방송 청취하네요 라고요. It's 평택. 예. 평택에서도 뭐 깔끔하게 잘 들리죠.

자, 찬양 들으신 이후에 어느 특별한 분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뿜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들도 따스하게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쓰게 안 싸.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Coming soon.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특별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인터뷰 뿜뿜 인터뷰. 자, 오늘도 이 스튜디오에 가득 채워주신 우리 세 분의 특별한 분들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6월 21일 제33회 6.25 구국기도 성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이 구국기도 성회의 대회장이시자 창원특례시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복음교회 이병건 목사님, 그리고 6.25 구국기도 성회 준비위원장이시자 창원특례시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서문화교회 배성현 목사님, 그리고 6.25 구국기도 성회 진행위원장이자 창원특례시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양곡교회 최문욱 장로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한 분 한 분 인사 남겨주시죠.
2: 네, 경남의 영원한 친구 우리 국동방송과 함께 이 시간 찾아와서 인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교회를 섬기는 이병곤 목사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복음 전파의 파수꾼. 네. 극동방송. 예.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머라교회 배성현 목사님.
0: 약속되지 않은 닉네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 말씀하세요.
0: 예, 마지막 한 분께서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인사 남겨주시죠.
3: 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최문욱 장로입니다.
0: 예, 담백하게 마무리해 주셨군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세 분이 함께 나와 주셨는데, 오는 6월 21일입니다. 제33회 6.25 구국기도 성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0: 어떤 행사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 주신다면요.
1: 1950년에 일어난 우리 6.25 전쟁은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지만은 사실 76년이 지난 지금도 미완료 진행형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1994년에 첫 6.25 구국성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정식 명칭은 민족보고마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기도성회인데요. 단순히 6.25 전쟁의 가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 끝 종전을 기대하면서 민족보고마와 통일과 또 국가 주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미래의 지향적인 소망이 넘치는 구국기도성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33회를 맞았습니다. 앞서서 우리 추문욱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지금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종전이 일어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 자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이 자리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벌써 33회째를 맞았는데 올해 강사 목사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기도성회를 이끌어갈 주제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려주시죠.
2: 이번에 강사로 섬기시는 목사님은 윤호균 목사님이신데 대한민국 방송 설교 대상을 수상하셨고 전 세계 227개국 방송 설교 및 컬럼니스트이시고 연세대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229개 지역에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 현재 그것을 섬기고 계시면서 용인에 있는 화광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으신 목사님이 이번 말씀을 전하십니다. 올해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오직 네. 성령을 받으라. 듣기만 해도 도전이 되는 마음이 아주 흥분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당일 예배와 기도회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오시는 분들께서 조금 미리 알 수 있도록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3: 네, 우리 서만화교회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6.25 참전국 국기 예배위원 입장이라는 시그니처 순서가 있게 되는데요. 전투 병력을 파견해 준 16개 참전 국가의 국기를 세대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성도들이 한 국가씩 입장을 또 하시게 되고요. 그 첫 시작이 성경과 태극기 입장 되겠습니다. 뒤이어서 유엔기가 입장하고 16개국 참전 국기가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이어서 은혜로운 예배가 또 이어지게 되고요. 설교 후에는 창원, 마산, 진해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특별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마지막 찬송은 애국가로 우리가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0: 네. 자, 오는 6월 21일 주일입니다. 몇 시에 진행이 되죠, 장로님?
1: 오후 3시 30분입니다.
0: 네, 오후 3시 30분에 서머나교회에서 진행이 되는 6.25 구국기도성회 제33회를 맞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네,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져가고 있는데 네. 이 날씨 더워지는 만큼 우리도 지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서문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준비하면서 우리 창원 특례시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6.25 구국성회로 드려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도 우리 창원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초대를 하고 또 함께 그 귀한 일들을 하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0: 네,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기도 성회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세 분을 포함한 또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도 성회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가장 공을 들이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도 궁금한데요.
1: 네. 그 6.25 우리 99 기도 성회의

0: 만큼 준비기도에 가장 외일심을 우리가 내고 있고요. 먼저는 우리 실무임은 각자가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요. 또 행사 준비를 위해 실무임원들이 우리 새벽에 자주 모이는데요. 모여서도 늘 시작은 기도이며 또 충분히 회의한 후에는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교회들에게 공문과 또 포스터를 발송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했으니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로 행사 준비를 해나갈 거고요.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우리 두 손을 이제는 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문자와 또 카톡으로 연락을 하며 귀한 성회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역이 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에 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6.25 구급기도성의 준비팀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 지역 여러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또 연합하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데 이게 그 연합이라는 두 글자가 참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참 무겁다.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참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 지역 교회들이 이 6.25 구국 기도 성회를 이렇게 또 오래 꾸준하게 이어올 수 있었던 어떤 뭐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교회들이 연합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6.25 구국 기도성회가 그 자체로 평화의 메시지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저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힘써서 우리가 순종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과했고 또 올해 33회째 맞이해서 구국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앞서서 그 연합이란 것 자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평화의 메시지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해마다 우리 6.25를 또 기억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는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떠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구약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시도하고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6.25 전쟁을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런 6.25 전쟁 가운데서 또 어떻게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셨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가슴에 품는 또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한 6.25가 세계에서 한국 사회의 한 전쟁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정말 나라를 살리는 성회로 되기 위해서 기억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국가 지도자를 가슴에 품는 다시 말하면 우리 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주가 주시는 통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자리로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이게 안타깝게도 그 6.25라는 것이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그냥 한 역사의 한 페이지 정도로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너무 좀 이렇게 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 가슴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세태에 대해서. 예.
3: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각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6.25 기념주일, 또 3.1절, 8.15 주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쉽지는 않아요. 역사를 공부해

0: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주권을 보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평양 대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지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고난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 지금도 답이 나오죠. 아, 이 성회를 통해서 나라를 가슴에 품는 기도를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한국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고 또 다음 세대에 이것이 좋은 교육이 되어서 전 세대가 아, 구구성회를 하는구나 하면서 또 민족을 품는 마음들이 이어가게 되는 저는 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읽어갈 수 있는 역사, 그 기대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신앙을 통한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교육도 필요할 텐데, 그를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구국기도 성회에 우리 다음 세대를 데려오는 게 중요하겠죠, 이병헌 목사님?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없는 그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고 좀 현재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일들은 결국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나라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이 이런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죠.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래 6.25 구국기도성에 또 하네, 연합예배 또 하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우리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역사를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꼭 이 자리를 자녀와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멘.
1: 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께 이 구국기도란 어떤 의미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2: 저는 구국기도 하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우리 가슴에 안고 같이 우리 창원 특례시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오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이 나라에 계속 평화를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자, 사랑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우리의 나라를 올려드리는 것, 구국기도. 공교롭게 지금 또 월드컵이 한창 또 진행 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2: 예.
1: 이때만 나라 사랑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라를 또 사랑으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가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갈등과 분열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가 꼭 품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건 사무엘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광고도 하지만은 또 경청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라는 경청의 기도로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고 또 경청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많은 이유도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성도는 차분하고 너그럽고 단정한데요. 이것이 뭐 하나님의 여백의 미를 믿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끼리 끝장 보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배를 찍으세요.

0: 야 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간구와 경청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구국기도 성회를 통해서 우리 또 창원 교계와 또 지역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 또 기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 구국기도 성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은혜와 또 도전을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창원 특례시가 있을 때 교회는 함께 있었습니다. 창원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지요. 우리 기독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창원이 살기도 온 도시,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왔고, 또 일자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와 창원시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또 규모나 또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도 각 교파가 있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합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창원에 더 좋은 향기를 바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도성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이 지금 살기 좋은 창원이지만 더 좋은 창원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조화, 또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창원 시민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6.3 지방선거로 말미암아서 우리 창원에도 많은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 창원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운 것이니까 이제 일꾼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함께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서 이 창원에 아주 많은 사람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기독교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창원 지역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 6.25 구국기도 성회 꼭 오시라고 초대의 말씀을 한번 남겨주시죠.
0: 네,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우리 찬양은 3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우리 창원 서문화교회에서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기도 성회에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하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적인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까지 6.25 구국기도 성회를 준비하고 계신 창원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병건 목사님, 그리고 수석부회장 배성현 목사님, 그리고 사무총장 최문욱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지요.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최선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고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를 보아 뭘 하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고 훌쩍 떠나봄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고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건강한 몸이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어 살펴야 하겠습니다. 6월의 기도 속에 아프지 않는 몸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내 가족, 친지, 친구, 친척 모두가 좀 더 밝고 건강하게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큰 아픔이 있는 분, 건강에 이상이 있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시죠?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요.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지는 걸 원치 않는 분은요.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엔 소개하지 않고 저희 국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만나교회 엄태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갑자기 또 많이 훅 더워져서 한여름인 것 같아서 극동방송 싹 들어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추워서 싫었는데 이제 어느덧 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도 네. 또 더운 날씨가 주는 네. 그 또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올 여름도 저희들 기대하면서 네. 그렇게 아름답게 그 시간들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늘 운동하고 자기 관리가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또 호흡인 기도가 필요함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기도, 그 기도는 그 사람을 살리게 하지만 또한 나도 살리게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오늘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영적 건강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이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첫 찬양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들으시고 오겠습니다.

0: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 소개해 드립니다. 3963번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산만하여 수업 시간과 식사 시간에도 돌아다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가 집중력을 키우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게 지내며 사람과 물건을 소중히 대하고 잘 챙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엄마인 저도 스트레스 가운데 마음을 잘 다스려 아들과 남편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학년 때 목사님 한참 좀 산만할 때지
1: 예, 아들들은
0: 않나요?
1: 딸들보다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또 이렇게 불안하고
0: 맞습니다.
1: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좀 걱정되면 또 요즘에는 검사도 많이 진행하니까 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으니까 저희들 같이 기도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예배 자리 잘 지키면 다른 것들도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0: 아멘.
1: 3964님 아들님 위해서 아드님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지나면서 많이 산만해서 부모에게 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제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친구들 생활들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또 이렇게 먹으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귀한 성품들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식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0: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키우는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어머니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더 귀하게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기도 제목 보면서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학교에서 매일 전화 왔었거든요. 그래서 3963번님 마음을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울며 기도했더니 비록 그 아이가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쓰신다는 음성을 들으시고 듣고, 비록 중3까지 전화 와서 학교 쫓아다녔지만 용기를 내서 또 지금은 또 의젓한 또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3963번님 힘내시고 또 우리 귀한 아들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6982번님 딸이 소변에서 피가 보여 이번 주 방광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소변 볼 때 불편하고 자주 마려우며 오래전부터 복부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검사가 잘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복부 불편함도 사라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이제 또 검사 앞두고 있네요. 검사 잘 진행돼서 만일 불편한 부분들은 또 잘 치유되고 또 건강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 네네.
0: 우리 6982님 따님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건강 위해서
1: 아버지.
0: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증세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검사하는 과정 통해서 원인이 잘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어져서 불편함도 사라지고 또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이제 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건강에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이제 하나님 검사와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네, 귀한 원인이 잘 발견되고 치료가 또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8217번님 최근 제 아들 강유나가 MRI 결과 뇌와 척수에 재발소견이 확인되었고 방사선 수술 치료가 모두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내 병원에 도움을 구했으나 길이 막힌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나를 붙드시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가족이 믿음을 잃지 않고 류나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0: 예, 기도 제목 네, 보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네.
0: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15년을 기도함으로 이제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1: 네.
0: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1: 아멘.
0: 오늘 아까 또 우리 피디님이랑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우리 피디님이 이렇게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아마 이 기도 제목 같이 앞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실 거라고
1: 아멘.
0: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저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8217님 아들 강윤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주님.
0: 그리하여서 이제 그 병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모든 수치와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0: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중보기도가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강유나 그 인생의 회복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그 마음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치유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강유나에게 하나님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숙이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아들 강유나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더 많은 감사와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주님.
0: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이 가정 가운데 일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3562번님. 21살 큰아들 정영훈 군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교회를 떠나 있고 대학 자퇴 이후 방황하다 7월 27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군 생활과 전역 후 학업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들들 군대 가면 가서 또 믿음이 신앙이 더 돈독히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0: 네, 좋은 만남의 축복 네. 있어야 될 텐데.
1: 아멘.
0: 아 근데 신앙도 떠나 있고 또 대학도 자퇴했다고 하니까 아, 이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고 힘들지.
1: 네.
0: 참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정영훈 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562님 이제 사랑하는 큰 아들 정영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믿음으로 자랐는데 지금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대학도 자퇴한 상황이고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들 정영훈,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이제 그 인생에 무너지고 또 깨어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군대에서 그 모든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1: 주님.
0: 그가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이 이제 군대에서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이제 그가 하나하나 회복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상함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그 시간 통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여호와 일의 은혜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들 그 군대에 입대하는 준비하는 시간과 또 군대에서의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네. 우리 3562 어머님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아멘. 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익명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 겨자씨 같은 믿음. 성경에 보면 겨자씨 하나 같은
0: 네.
1: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에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에게 하나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 작은 믿음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내가 믿음에 도전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자라서 이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0: 주시고 그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도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믿음이 자라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자리까지,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그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그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조차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0242번님, 이번 주 권사님이 하나뿐인 신장에 염증이 생겨 항생제로 치료 중이신데 차도가 없으면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위험한 시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밤새 열과 오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항생제 치료가 잘 들어 권사님이 속히 회복되시고 더 위험한 치료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네, 함께 신앙생활 네. 하시는 이은주 권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 네. 보내주셨네요. 근데 하나뿐인 신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
1: 한쪽도
0: 예, 아마 뭐 기능을 못하시거나 네. 아이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
1: 아버지.
0: 같습니다.
1: 네.
0: 우리 이은주 권사님 위해서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사랑하는 이은주 권사님 위해서 0242님이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하나뿐인 심장, 염증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중인데 하나님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이은주 권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염증 증상들이 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0: 또 많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라 하나님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우리 은주 권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1: 주여,
0: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 또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이은주 권사님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 또 성령의 도우심과 치유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507번님, 어제 기도 요청 후 목 통증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멘. 약 먹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예, 목 통증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거에 감사 기도 올리셨네요.
0: 아, 또 응답 받으신 거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아멘.
0: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이렇게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약 먹고 또 이렇게 목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1: 네.
0: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9507님 또 걱정 가운데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또 아무 이상 없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목의 통증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구하며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은혜로 우리의 인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입니다. 성인이 된 외동딸이 작은 키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해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듯합니다. 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귀하심을 깨달아 작은 키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습니다.
0: 아, 근데 성인이 된 외동딸.
1: 네.
0: 그 딸도.

0: 하나뿐이라서 너무 귀한데, 아, 또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 이 작은 키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그게, 아, 상처가 되었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힘들었을까. 그 시간들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듯 합니다. 그쵸. 마음에 안들것 같아요. 자기의 작은 키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또 누군가는 그 작은 키가 이렇게 핸디캡이 아니라 또 아름다움으로 여겨주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부분은 또 치유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그 인생 세워 가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상처가 되고 내 핸디캡이 되고 그것 때문에 참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그 핸디캡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키로 인한 상처와 핸디캡,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상처라고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오히려 내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딸을 향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딸이 상처 때문에 핸디캡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하는 삶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많은지 그것들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시선이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것들 바라보며 살아가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1: 아멘.
0: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기도대로 꼭될줄 믿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4833번님, 다음 주 대학생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는 CCC 여름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대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귀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충전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처음 참여하는 새 친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학생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0: 요즘 네, 젊은 세대들 어렵다고 하는데 야, CCC 여름 수련회 1만 1천 명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소망이 생기네요. 우리 이번 진짜 CCC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로 쓰임 받는 귀한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 참여하는 새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학생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 CCC 여름 수련회 준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청년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으로 또 어둠으로 가득한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이 그 믿음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충만하여지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대학생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랑의 교제, 또 소망을 꿈꾸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5314번님. 사무실 임대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

0: 감사를 전합니다. 아내 박집사와 딸 부부, 작은 아들까지 사업에 지혜와 믿음도 굳건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 사무실 네. 임대권. 아마 이제 사무실 구하는 건이 잘 진행된 네,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리고 아내, 딸 부부, 네. 작은 아들까지 아마 가족이 함께 이렇게 사업 진행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5314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새로운 사업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실 구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가정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경험했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시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임을 압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하나의 마음으로 또 믿음 가운데 그 자리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업장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업장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물질의 축복 허락하실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에게도 선을 베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온 가족의 기도로 시작된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축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마음 담아 간절히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창원국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만나교회 엄태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한주 네. 승리하십시오.
0: 아멘.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순복음 창원교회 최성미 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평화를 비는 사명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로 거저받은 능력과 권능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그 마을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하기를 비는 일입니다.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인가를 주려는 것이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나눠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돈이 되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이 주신 사역은 돈으로 또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빈손으로 가진 것 없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배낭이나 두버옷이나 신이나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사역은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나누고 가진 것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할 때의 오늘날 교회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치료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치료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의학과 병원에서 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내지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가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경험상 교회가 병을 고친다는 것이 그리 장담할 내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중에 이 사역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인내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 고침과 치유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평안하기를 빌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축복하는 사역,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더 자세히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먼저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시지요. 여기서 합당한 사람이란 내가 설득하고 내가 섬기고 한 결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영혼을 찾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낸받은 자로서 우리는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되기에 합당한 자를 찾고 발견하길 기도하면서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합당한 사람을 찾고 평안을 비는 사역이 본문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권능을 받지 못하고 그 외에 받은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지라도 누구라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0: 그러면 아닐 수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말과 언행이 난폭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힐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원수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고 복을 빌면 그 복이 축복한 그 사람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저주한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면 문제는 우리가 누구나 자신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정받은 존재가 누군지 모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축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상대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서 누구나 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귀한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이어도 경제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성별과 나이와 종교와 성격의 차이를 넘어서 누구든지 평안을 비는 존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상대가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우리가 빌어준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이상한 사람일수록 평안을 빌어주면 내 안에 평안이 더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평안을 빌어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고 만나는 누구든지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축복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이하에서는 예수님은 모두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볕을 주시는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온전한 삶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그 인격이 훌륭하게 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만나는 누구든지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에게 평안을 빌며 축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더 많은 힘과 물질과 능력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축복하는 삶이야말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모두를 축복할 때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축복해서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함으로 선인과 악인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자비롭게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축복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269-9810번 창원

0: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 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com

feedback@daumcw.net 메일 주소 febcw@daumcw.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을 물어 위자료 배상을 명한 최근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계 법조단체인 보금법률가회는 이를 사법권의 명백한 한계 일탈이자 혼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법부가 현행법과 헌법의 명문 규정을 넘어 사실상 동성혼을 우회 도입하려 한다는 법조계와 교계의 강력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금법률가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3-2부가 동성관 동거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규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한 판결에 대해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법률가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상 혼인과 사실혼 역시 남녀의 결합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법원이 법에 없는 새로운 범주를 임의로 창설한 조치는 국민의 입법권을 침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금법률가회는 성인들의 동성결합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가족 내 최약자인 자녀의 복리와 입장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개탄했습니다. 미국 설린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결합 안에서 양육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보다 정서적 문제 경험 비율이 3배가량 높다는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법률가회는 동성결합의 확대로 인한 혼인율 저하와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가 서구의 현실이라며 초저출산 위기를 겪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미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반문하고 법원의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평생을 목양에 헌신해온 담임 목사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 최우선 계획으로 온전한 쉼을 희망하면서도 노후 준비와 새로운 형태의 사역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담임 목사 401명을 대상으로 목회 은퇴 후 계획에 대한 제135차 넘버즈 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쉬고 싶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독교 사역 외 일반적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과 선교사 등 기성교회 이외의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이 각각 20%로 동일하게 집계돼 생계유지와 노후준비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사회봉사가 12%, 해외선교가 11%로 뒤를 이었으며 설교자가 없는 시골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며 섬기겠다는 세부 구성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평생 사역을 마친 은퇴 목회자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생계 안전망 부족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시골교회 사각지대로 사역을 확장하려는 목회장 열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돼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송환 문제를 두고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 가족 모임인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는 최근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관계자들과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잇따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가족회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분명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사 귀환 문제를 미국의 대북 외교에 의지해서 우선순위에 올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를 2013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2014년 각각 억류한 뒤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는데 지금까지 세 선교사의 생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납북 억류 선교사 문제가 앞으로 대북 접촉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연례 총회를 열고 생명윤리 수호와 여성 목사 금지 등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담은 주요 결의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침례회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엄하다며 조력자살과 안락사 입법화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교단 측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급증한 반유대주의를 성경에 반하는 죄악으로 규정했으며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 사면은 반대하되 합법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혐오는 거부한

2016년 6월 18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동성 동거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 공동체로 인정하고 제3자의 책임

0: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직분을 성경적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허용한다는 기존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고 여성 목사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선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5도 선에 머무르며 덥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연애를 통해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찬양하는 이 사진 너무 잘 나왔네. 인스타에 올리니까 좋아요도 많이 받고. 응? 누가 메시지를 보냈네? 안녕하세요, 차민준이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사진 올린 거 봤는데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유, 뭐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메시지를 보내? 아, 딱 봐도 이런 사람은 이상할 거야. 응? 바로 차단해야지, 차단. 뭐야? 이거 너무 잘생겼잖아. 완전 차우는데. 잘생겼으니까 바로 답장 보내야지. 안녕하세요, 차은우. 아니, 차민준님. 민준 오빠가 처음에 저한테 메시지 보내줬잖아요. 그 덕에 이렇게 통화까지 하게 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잘생긴, 아니, 좋은 오빠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3: 나도 그래. 아, 근데 지영아, 아니다.
2: 아, 뭔데 그래요? 혹시 오빠가 만나자고 말하려는 건가?
3: 아니야, 지금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2: 빨리 말해봐요, 완전 궁금하잖아.
4: 사진이 그렇게 잘생겼는데 실제로 만나면 훨씬 더 멋지겠지.
2: 어머, 그럼 나 만나자마자 사귈지도. 그럼 오늘부터 1일.
3: 아, 그러면 그게.
2: 네, 오빠 좋아요.
3: 지영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어. 내가 다니는 모임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을 가르쳐주거든. 기존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니도 그 말씀 들으면 신세계를 아마 경험하게 될 거야.
4: 뭐지? 더 깊은 진리? 새로운 복음?
2: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자, 내가 이 길을 열어줄게. 지영이를 위해 준비한 특

0: 특강 영상 링크. 이거 보면은 네 눈이 활짝 열릴 거야.
1: 뭐야, 잘 보이는데 내 눈이 왜 또 열려? 아우, 진짜 어이가 없네. 아우, 모르겠다. 일단 한번 링크를 열어볼까? 응? 강연
2: 영상은 여러분. 아직 뭐야? 눈에 보이는 껍데기
1: 민준 오빠 세상에 목소리인가?
2: 갇혀 있습니까?
1: 강연의 사람 분명히 민준 오빠 목소리인데.
2: 지혜 안에 있습니다.
1: 근데 사진이랑 얼굴이 이거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영산숙 교회도 이거 이게 저기 이단 교회인데. 너무 이상해 이상해. 오빠, 강의하는 사람 설마 오빠는 아니죠?
0: 와, 역시 지영이. 네 알아봤나? 네, 맞다. 감동받아서 그러지. 그러면 내랑 같이 우리 모임 한번 가보.
1: 아니, 어떻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막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서 왜 프로필 사진에는 차은우 사진을 올려놔요?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0: 아니, 그거는 얼굴 약간 수정한 사진인데 별 차이 없을 건데.
1: 왜 별 차이가 없어요? 눈, 코, 입, 콧구멍까지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냐고. 아니, 이단에 데려가려고 한 것도 싫지만 아니,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속이냐고요. 오늘부터 오빠 차단.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응.
3: 속상하네요. 믿음의 남자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연애든 결혼이든 상대방의 믿음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이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랑꾼 극동방송이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

가족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AD 50년에서 51년경에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이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혹이나 문제는 없을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와서 얘기를 전하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기쁜 마음에 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뭔가 잘해보고자 한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 안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운동 잘하는 사람 보고 따라하면은 운동 잘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선수의 폼을 따라 배우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파크 골프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파크 골프 잘 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크 골프 잘 치는 사람 따라하면은 잘 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를 보고 따라하면은 잘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안세영 선수입니다. 현재 안세영 선수는요, 2026년 39전 38승 1패 97% 승률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대회 거의 결승에 진출하고 모든 대회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10승을 거두고 메이저 대회 10승을 거뒀고요. 2025년에 9승이고요. 현재는 5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승 행진을 하고 있는 선수가 안세영 선수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대단한 선수예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는요, 제일 잘하는 게 수비를 잘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비를 잘한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리듬으로 공격도 하고, 그 다음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나게 훌륭한 선수였냐, 그것은 아니었죠. 안세영 선수도 어릴 적이 있었고요. 선수 연습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세영 선수가 롤모델로 삼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였고 국가대표 코치인 성지현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 대단히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선수를 보고 따라 배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지현 선수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지현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태국의 락차녹 인타논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또 엄청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가 나는 나중에 락차노 인타논과 같은 선수가 되겠다 하고 그걸 따라 배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도 처음에는 마치 락차노 인타논 선수는 뛰어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1919년까지 이 두 사람의 성적은 7전 7패. 안세영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라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코트에서 라이벌 관계가 되었고 지금은 그 선수를 뛰어넘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탁구를 잘 치려면 탁구 잘 치는 사람 따라가면은 잘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하면 나도 공부하고, 걔가 쉬면 나도 쉬고, 걔가 인강 들으면 나도 그 인강이 뭔지 따라 배우고,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은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성경 보면 같이 성경 보고, 이렇게 따라하면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있었던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떤 일을 했느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그 밤에 찬양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박해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 배우니까 신앙이 많이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의 신앙을 따라 배웠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신앙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 알고,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좋은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갔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우리 신앙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 이거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0: 라는 수도사가 쓴 책입니다. 15세기 독일 출신의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트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수도사로 있으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의 고전 명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로 제2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그냥 그 제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 덧없는 일에 마음을 쏟지 마라. 우리는요, 너무 세상의 일을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의 죄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리를 알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중하게 행동하라. 다섯 번째,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뭘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주 보고 생각하고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에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해서 지금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 있잖아요. 우리 좋은 신앙을 가진 장로님, 좋은 신앙을 가진 권사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집사님이 따라가고 우리 청년들이 따라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가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들이 또 자라고 이들이 또 따라가고 해서 점점점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이 되는 성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좋은 교회가 되고 이 아가야와 마케도냐의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좋은 신앙을 하려면은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교회를 따라가면 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본받으면 좋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교회를 따라가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개척교회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까? 아, 이거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목회 계획 세미나입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다음 해에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목회 계획 세미나가 열립니다. 제가 그곳에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강사분들 가운데 자신의 목회 경험을 간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런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기도하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천일 철야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시도 않네요. 천일철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1: 혹시

40일 철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40일 동안 교회에서 철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잠도 자지만 교회에서 40일 동안 철야하는 거. 40일 철야 한번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그럼 100일 철야. 그건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럼 1000일 철야. 1000일 철야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이분이 처음에는 목회가 잘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에 제5기 1000일 철야라는 걸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5기 1000일 철야면 1000일을 하려면 3년 정도 걸린다 치고요. 5기면은 몇 년일까요? 15년 동안 그 정도의 오래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 철야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이제 철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건강하고요. 운동도 잘하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건강하다 보니까 혈기가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권사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혈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매우 목사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일 철야를 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조심조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권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권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게 필요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농촌 교회를 하는데 주변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축구하러 운동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축구화 한 짝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축구화는 두 짝이 있어야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없더래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그 봉사를 갔는데 어른들을 봉사하는데 그 봉사할 때 너무 가슴이 기뻤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고쳐주고 노인들의 뭐 전기가 고장나면 전기도 고쳐주고 또 거기 노인들이 하는데 모내기를 못하니까 모내기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가을에 추수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목사님을 뭘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주는 거죠? 교회를 가주자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전도가 안 됐는데 그분들이 오면서 점점점 교회가 늘어나서 지금은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 농촌교회에서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독특한 게요 모내기 안에 이양기가 있고요 트랙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굴삭기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울 놈이면 제대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굴삭기 면허를 따고 굴삭기를 도와서 집을 고쳐줄 때 제대로 고쳐주기 시작하고 아니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그러한 이 기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참는 목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와서 막 뭐라고 떠들어도 참아주고 소리를 질러도 참아주고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이렇게 참는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잘 되더라. 어떤 목사님은 제자 훈련하는 목회를 했더니 목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 아이들을 전도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우리 교회에 나만의 방식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영 전략으로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베스트 팔로우 전략이라고 어떤 처음에 이게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연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고 빠르게 그 사람을 뒤쫓아가면은 그 사람이 이런 성과를 보고 빠르게 뒤쫓아가다 보면은 나도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는 전략이 바로 패스트 팔로우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삼성이요.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는데 애플을 바라보고 애플을 따라했더니 우리가 큰 성과를 거둔 거죠. 많은 핸드폰 시장을 예전에
점령하고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라졌지만은 우리 삼성은 이렇게 큰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가면은 좋은 결과를 얻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좋은 교회를 따라가며 우리 교회도 본이 되는 교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빠르게 성장하여 이제는 마게도니아 아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염려했지만 바울과 예수님을 닮아가며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것을 따라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쁜 것을 따라하면 안 좋게 되는 거죠. 독일의 히틀러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 히틀러가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922년 이탈리아 베니토 무솔리니가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파시스트 독재를 시작했는데 당시 독일의 무명 정치가였던 히틀러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저 무솔리니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됐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3년 뇌넨 폭동을 일으켰고 이후에 무솔리니의 선동 방법, 옷 입는 이 제복 입는 방식, 경례 방식 이런 걸 다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그리고 나치당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의 히틀러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좋은 성도, 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따라가 좋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건물이 큰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재정이 풍부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사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칭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입니다. 풍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는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라 여겼으나 영적으로 철저히 눈물고 헐벗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냐.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그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도 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일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교회,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

0: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사도바울 일행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3주의 만남 속에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은 과거의 삶을 바꿨습니다. 가치관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있었지만 복음이 마음에 심어지자 그들은 과거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행동을 바꿨습니다. 삶의 생활 방식을 바꿨던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혹이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재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삶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현재 삶을 바꾸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본이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켰듯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 지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시대도 거짓 우상이 있고요. 세상의 물질이라는 만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요.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죠. 저도 이것이 걱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걱정하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이겨내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본이 되는 성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강남교회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본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람을 따라가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정말 좋은 교회, 소문이 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지역에 이 시대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의 문을 함께 열고 있습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죠?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있다고 하죠? 네. 그 유명한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금문교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문교의 색깔이 그 주황색인데 그 아름다운 주황색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대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1년 365일 내내 페인트칠을 한답니다. 거친 바닷바람 또 거기 섞여오는 그 소금기 염분 때문에 철 구조물이 부식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매일 페인트 작업을 한대요. 다리의 한쪽 끝에서부터 칠을 시작해서 반대 끝까지 칠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또 돌아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칠하는 걸 지금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금문교는 다 칠했다 이 마침표가 없는 거죠. 매일 시작이에요. 오늘 어제 한 만큼 그리고 어제 한 그 다음부터 오늘 또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는 이제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세상의 염려, 유혹, 뭐 이런 짠 바람, 바닷바람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부식시키는 거죠.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녹슨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생각이 요즘 이래요. 내가 요즘 이러고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덧칠하는 시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찬양여행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자 주제 단어를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호로 오늘은 시작이라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서울 코랄 뮤지션스의 찬양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한 번 싸워본 바이러스를 기억한대요. 우리 몸이 한 번 그 바이러스랑 싸웠잖아요. 그럼 몸이 기억한대요. 그 기억하는 것이 기억세포 때문에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이겨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고통이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싸워 이겨본 그 경험이 우리 인생의 면역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한번 지나온 어둠은 다음 어둠을 이길 면역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헛되게 버려지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시작하면 되겠죠. 오늘도 동의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시작이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시작이라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복음 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복음 동네 사람들. 오늘 복음 동네를 찾아주신 분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미션 코랄 이정실 선교사님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저녁에 있는 뮤지컬 칸타타 사랑이라에 대해서 이정실 선교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칸타타 사랑이라 오늘 저녁 7시 반인 거죠?
1: 네, 목요일 7시 반. 네, 맞습니다.
0: 네, 장소가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 네.
0: 이번 사랑이라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곡들이 있던데, 그러니까는 오프닝 포함해서 총 17곡이나 하시던데, 이 중에서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깊이 남는 곡이 있을까요?
1: 이 뮤지컬 칸타타를 보시면, 이제 저도 연습을 하면서 계속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계속 흐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은혜를 주시는 곡이 있었어요. 그것이 와서 이제 들으시면 아실 텐데, 우리도 외면하였네라는 가사가 나와요. 우리도 외면하였네. 우리도 외면하였네. 그 곡을 저는 전체의 하이라이트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들으시면서 과연 어느 곡이 지휘자가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곡일까 하고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장면에는 아마 이 곡을 부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제가 주의하면서 눈물이 날까봐 지금도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시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이번 칸타타에 합창단 외에

0: 또 다른 출연진들이 있던데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1: 아, 예, 저기, 솔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나오시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기도금대나 또 이제 대학 창신대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그런 함께 이렇게 일을 하셨던 그런 교수님들이신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해주고 계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전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0: 출연하시는 교수님이 이동재 교수님, 김태모 교수님, 신동숙 교수님, 은영기 교수님, 문정희 교수님,
1: 네네,
0: 총
1: 맞습니다.
0: 다섯 분의 교수님이 함께
1: 네네네.
0: 해주시는군요. 그 외에도 또 악기로 또 수고해주시는 분들도 있네요.
1: 네, 저희 요번에 그동안은 제가 진주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신디를 가지고, 신디 세대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신디 세대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했기 때문에 피아노와 신디 세대가 오케스트라 소리를 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 칸타트 할 때마다 오케스트라 핏이 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다가 싹 올라오면, 인사하러 올라오면은 관중들이, 악기가 없네, 오케스트라가 아니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작업을 굉장히 이제 잘해서 진주에서 처음으로 그런 공연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이제 챔버 몇 명이 꾸려지게 됐어요.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챔버에, 신디 김미경 집사님과, 그 다음에 이제 드럼 조은성 학생, 그 다음에 첼로 곽경진 집사님, 플룻 유호령 집사님, 팀파니 유주혜 사모님, 이렇게 다들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아름다운 동력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0: 특별히 또 이번 칸타타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팀인 거네요.
1: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새로 미션 챔버가 만들어졌고요.
0: 미션 챔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전부 저기 프로가 아니십니다. 전공자들이 아니세요.
0: 네.
1: 제가 전공자들은 얼마든지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이렇게 혼자서 연습하고 와서 연습하고 하시는 모습 보면 인간의 눈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추어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에 가까운 아마추어들로.
0: 네, 보니까 이 챔버 분들이 다 섬기시는 교회도 다른데, 다른 분들이, 교회가 다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연습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0: 공연에 있어서 무대 제작도 들어갔습니까?
1: 예, 이제 무대를 제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제작을 하는데, 또 무대 제작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또 무대 제작을 김원 집사님 도와주시고, 또 로마병정도 또두 명이 또 카메오 출연을 하시고,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뮤지컬 칸타타가 일반 공연보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10배는 힘듭니다.
0: 이렇게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 전하는 복음과는 또 다른 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음악 선교회임을 어떻게 경험을 하셨는지요?
1: 음악 선교는 이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저희가 찬양을, 교회 순회를 다니면서 성령님의 그런 감동, 그다음에 회복의 그런 역사들, 영의 회복, 육의 회복, 혼의 회복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해외 선교에서는 저희가 공연을 하러 가면은 이제 저희는 좀 어려운 오지나 이런 데산 그런 쪽을 가고요. 또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사역자들이 좀 핍박받는 그런 쪽을 많이 갔어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가면 현지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외국 사람이, 우리가 거기 가면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 마을을, 우리 교회를 왔다 가면 내가 핍박이 더 심해질 거야 하고 굉장히 두려워요. 저희가 가면 처음에 현지 사역자들이 교회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그 더운 동남아에 창문도 닫고 교회 문도 닫고 안에서 공연을 하는데 음악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문틈으로 다 들여다봐요. 창문 틈으로, 문 틈으로.

0: 너무 더우니까 선교사님 사모님 창문을 탁 여니까 그 창문에 한 10명이 매달려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교회 문도 여니까 교회 문 바깥에 수십 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 보고 밖에 나와서 하래요. 여기 밖에서 마당에서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한번 가서 찬양을 하고 그 땅을 밟고 기도를 하고 오면은 그다음에는 그 핍박받던 현지 사역자들이 그 마을에서 대우가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너저 사람들 어떻게 알아? 너저 사람들 어떻게 불렀어? 너가 오려면 저 사람들 또 와? 또 오게 할수 있어? 막 그런대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했죠. 불러 모으겠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그런 약속을 몇 군데를 했는데 미얀마 군부 그 일이 있은 후에 저희가 미얀마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인들이 그렇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제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 문 밖에서 안을 못 들어오고 그냥 이쪽 문 끝에서 저쪽 문 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누군데 안 들어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하니까 현지 사역자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끌어들였는데 싫은 척 하면서 그러지 마시지 하면서 끌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한쪽 코너에 서가지고 팔짱 끼고서는 이렇게 보다가 막 입이 귀에 걸리게 이제 웃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너무 즐거워하면서 막 핸드폰 꺼내서 막 찍고 끝나고 나서 애들 그 선교 물품 나눠주는 거 있거든요. 막대사탕, 칫솔, 뭐 비타민 뭐 이런 거 볼펜 이런 거 나눠주는데 거기 줄 서가 같이 받아요. 그거를.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핍박을 하겠어요? 핍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저들이 녹아지고 저희 그 찬양 공연 가운데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저들이 핍박하던 그 현지 사역자들의 그 처우가 달라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저희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전 너무나 감사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1: 이번 공연에 모든 수익금은 선교사와 이웃에게 전달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던데요. 음악회가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섬김과 선교로 이어진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0: 아,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할때 모레알 후원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만 원을 후원하는 모레알들이 계세요. 그런 모레알들이 1년에 한번만 원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구좌를 만 원을 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두 구좌 할래. 나 작년에 봤는데 너무 은혜롭더라. 그리고 너무 좋은 일 하더라. 난 다섯 구좌 할래. 이렇게 해서 점점 구좌가 늘어나셔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순회하면서 또 교회들에서 또 성경금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모았다가 저희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우물도 파고 또 학교도 짓기도 하고 증개축도 하고 또 미얀마에 교회도 짓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또 증개축하기도 하고 증축을 하기도 하고 또 신학교를 증개축하기도 하고 태국에 또 신학교를 또 짓기도 하고 또 많은 악기들을 또 기증을 하기도 하고 뭐 피아노나 디지털 피아노 또뭐 기타 드럼 뭐 색소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그렇게 기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의 모든 공연 수익금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좀 어려운 우리 교회 이런 어려운 애가 있다 하면 또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의 수익금이 오롯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눈이 향한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흘려보내면 우리는 연말에 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재정팀장이 그래요. 제가 교수님 우리 재정 다 나가고 빵원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 또 정기연주하고 순연주를 하다 보면 또 채워져요. 놀랍게 채워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고 또그 흘려보낸 것을 주님이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저희들에게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25년도에는 미국 미 동부 콘서트 투어를 또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회 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1: 그리고 티켓에도 보니까 이게 금액이 써 있긴 하지만 그 밑에
0: 감동
1: 네,
0: 후불제.
1: 감동 후불제.
0: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표를 팔지 않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이제 보시고 나서, 아, 이런 합창단이 왜 표를 안 파냐, 그러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0: 표로 팔지 않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친구, 내가 입으로 전도하기 참 어려운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시고 오라고. 그럼 우리가 찬양 음악 속에서 다 알려드린다고. 우리가 음악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하셨는지, 그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모시고만 오시라고. 근데 표로 팔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표로 팔지 않고, 감동 후불제 보시고, 감동을 되시는 만큼, 아, 나 5,000원어치밖에 감동 못 받았어. 그럼 5,000원 내시고, 1,000원어치 감동 받았네? 그럼 1,000원 내시고, 아, 나는 감동이 별로 없어서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1: 네, 오늘 저녁 7시 반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있는 미션 코랄의 뮤지컬 칸타타 사랑이라. 그냥 오시면 네, 공연에 다 관람하실 수 있는.
0: 티켓이 없는 분들은 오시면은 교회 이름을 얘기하시거나 또 저희 출연자 중에 아는 분 이름을 대시면 좌석표를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다 해놓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티켓이 이제 이미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티켓을 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좌석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셔서 우리 이정실 지휘자님이나 또 국동방송 이름을 다 같이 하시면
0: 그렇습니다. 예.
1: 네, 티켓을
0: 극동방송에서 듣고 왔습니다. 하시면, 예, 좌석표를 드리겠습니다.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제 단원들 얘기, 우리 단원들 보니까 총 지금 몇 분이신 거죠?
0: 36명입니다.
1: 말씀해 주셨듯이 초교파로 단원분들이 오셔서 섬김을 해주시는데, 그럼 이분들도 다 자비량으로 섬기시는 거 아니에요?
0: 네, 다 자비량입니다, 저희는. 저 지휘자부터 자비량입니다. 저도 무보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합창 단원이 TO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나도 미션 코랄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문이 열려 있나요?
0: 예, 저희가 이제, 오셔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부르시는 이제 오디션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입단 연령은 55세지만, 이제 55세 미만이지만, 때로는 55세 이상이 되어도 비브라토가 전혀 없고 굉장히 맑은 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디션을 보고 제가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단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2% 부족하다. 2% 부족한데 모여서 하니까 이상하게 잘 된다. 그러면서 2%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거 할수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2% 부족하다고 생각하셔도 오시면 됩니다.
1: 우리 미션 코랄의 정기 연습일하고 장소가 따로 있죠?
0: 매주 화요일 7시 반에 하대동에 있는 진주 성광교회 교육관 2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광교회에서 저희 연습 장소를 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 매주 화요일 저녁
0: 7시
1: 7시
0: 30,
1: 30분.
0: 30분 진주 성광교회
1: 진주
0: 교육관
1: 성광교회.
0: 2층입니다.
1: 찬양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공연을 앞두고 우리 단원들과 스태프들, 연주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을까요?
0: 저는 그 전에는 막 목소리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 쉬지 않게 해주세요. 예, 컨디션 조절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도 발끝까지 발라주셔서 주께서 지키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저희는 이제 미션, 우리 합창 단원들을 미션 용사라고 해요. 저는 믿음의 군대, 찬양의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 용사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번에는 기도 제목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도록 그 기름 부음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앞으로 미션 코랄이 어떤 합창단, 어떤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나요?
0: 이번에는.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제가 참 많이 힘들어서 기도원을 두번 가서 금식하면서 미션 코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겠다고 했었어요. 두 번을. 주님, 저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그렇게 내려올 때두번다 주님께서 어떤 일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일한다 하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이제 눈물의 기도로 감당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이 내 앞서 가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0: 내가 주님이 앞서가시는구나.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부르심을 받더라도 내가 사라지더라도 이 일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찬양의 군사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션 코랄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선교사님 신앙 고백으로 이번 공연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저의 잔재주 다 내려놨어요. 제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연출의 테크닉, 뭐, 모든 그런 기술, 화려함, 보여줄 만한 거다 내려놨어요. 주님, 성령님 일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 졸다 갑니다. 왜?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면 저도 일하겠습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찬양 사역의 생사를 걸고 하는 일입니다.
1: 제44회 미션 코랄 정기연주회 뮤지컬 칸타타 사랑이라 6월 18일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0: 이렇게 힘들게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보시는 분은 불과 1시간 20분이지만 저희는 그것에 100배, 200배의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는데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정말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다 초대해서 오셔서 듣게 하십시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여기 있으니 이 통로를 마음껏 이용해서 걸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 복음 동네 사람들은 미션 코랄 이정실 선교사님과 오늘 저녁에 있는 뮤지컬 칸타타 사랑이라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대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이웃의 삶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흘러가야 할 복음의 생명입니다. 미션 코랄의 찬양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선포되고 그 사랑이 우리 지역의 따뜻한 위로와 복음의 능력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실수 효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실수 효과. 아, 실수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너무 완벽해서 빈틈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덤벙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갖고 친밀감을 느낀다. 이런 심리학 이론이 있대요. 실수 효과. 완벽함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은 빈틈은 오히려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얘기를 들으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약점이 오히려 누군가가 내 옆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문과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막 감추려고 애를 쓸 필요 없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참 많잖아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임하시고,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상처도 만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잖아요. 오늘 오후 여러분의 부족함 너무 감추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빈틈,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그 빈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 빈틈이야말로 이웃의 사랑이 스며드는 복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목요일 오후입니다. 한 주간 바쁘게 달려오셨죠? 아직 마무리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문득 불안하거나 아니면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한다, 이 말씀은 힘을 줘, 다리에 힘을 줘, 바짝 서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굳게 너의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이런 뜻이죠. 오늘도 부르심을 딱 붙잡고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다가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겉으로는 선원들이 던진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도 때론 거친 풍랑을 만납니다. 핍박이 오고 사방이 막히는 답답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만나는 부당한 고난이라면 겁낼 것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올바른 땀방울처럼 가치있고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고집 때문에 맞는 매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아무 칭찬도 없는 무의미한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절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악인마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던 요나를 또 기다려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좁은 편견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저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억울해요 라며 내 마음에 갇혀 분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려 듭니다. 남에게 상처 준 내 죄는 쉽게 용서 받길 원하면서 남이 입힌 작은 상처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자신 때문에 다른 이들이 죽는 것을 보지 않으려 바다에 던져지는 책임을 졌으니 조금 나은 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다 같이 죽는 길을 택하곤 하니까요. 이처럼 주님을 떠나 멀리 와버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절망의 심연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때로는 내 기분과 욕망을 성령의 음성보다 앞세우

또는 의도적인 불순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넘어졌다고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요나가 갇힌 물속의 배 속은 숨한 모금 쉬기 힘든 죽음과 다름없는 스올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2, 3절에 요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백합니다. 선원들이 나를 던진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에 던지셨고 주의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소리치지도 않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묵묵히 인정했습니다. 물이 영혼까지 두르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요나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주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 가족의 어려움들, 또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들, 물질의 감옥에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왜 나만 당해야 하느냐는 억울함을 내려놓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대면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사람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영혼의 바닥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을 단 5분이라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에서 주님만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는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밑바닥에서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기운이 다 빠지고 영혼이 피곤할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기도는 성전에 닿았다고 요나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종종 우리의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실까요? 질병으로 몸을 낮추시고 내 인맥과 통장잔고가 아무 쓸모 없어지는 무력한 자리에 왜 밀어넣으실까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0%가 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의 100% 역사하는 소망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백을 찾으려고 하는 버릇을 멈추십시오. 불평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눈을 들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 먼저 스마트폰을 끄고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온전한 고백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가 당연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요나는 솔직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속으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난 부활의 은혜가 너무 컸기에 억지로라도 서원을 갚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는 종교행위를 멈추십시오.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것, 물고기 뱃속 같은 위기에서 건진받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서원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냈던 약속들, 봉사하고 섬기려고 했던 약속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로 결정했던 십일조, 기도의 시간,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한 가지들을 찾아내어서 이번 주 안에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매일 밤 감사일지에 세 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인생의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실입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구원과 용서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계산과 편견을 깨뜨리고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와 서원의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에 계십니까? 이제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터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두고 있던 삶의 빗장을 여시고 약속의 땅 넓은 뭍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사상과 독재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일일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4화 교회의

0: 주님, 이 청년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무너진 저의 마음 속에, 죄로 더러워진 제 삶 속에 주님이 절 찾아오셨듯이 덕수의 마음에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 심어지고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보다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셔서 언젠가 덕수도 다른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그날 밤 처음 본 청년이었지만 승근은 알고 있었다. 그 또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다. 주먹을 꽉 쥐던 그 손은 기도의 손으로 감싸졌고 싸늘하게 웃던 아가씨 또한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랑

0: 이름이 지경터 교회라던데 여기 맞나? 덕수야, 가서 만나 좀 보고 오너라.
1: 맞아. 여기 예전에 와본 적 있어.
0: 응? 언제?
1: 교회 건축할 때돈 많이 준다고 해서 인부로 갔었어.
2: 이야, 이건 또 무슨 인연이래? 그럼 그때 교회도 다녔어? 막 찬송가도 부르고?
1: 다니긴! 일하러 왔다니까.
2: 오, 우리 덕수 오빠 알고 보니 착한 사람이었네?
1: 여긴 안 오고 싶었는데. 조용히 따라오긴 해. 아주머니, 잘 지내셨죠?
2: 아유, 이게 얼마만이요? 아니, 안 그래도 윤 씨한테 미리 얘기는 들렀어. 아이고, 참 신기하네. 아니, 이렇게 다시 볼줄 누가 알았겠어?
1: 다른 분들도 잘 계시죠? 하지성 교사님도요?
2: 우와, 모르는 사람이었네?
1: 그때 이 마을에서 먹고 자면서 일했으니까 선교사님도 자주 봤고.
2: 오늘 온다고 해서 특별히 맛있는 것도 해놨어. 아, 얼른 들어와요. 어머니도 들어오시고, 이쁜 아가씨도 들어오고. 응? 이쁜 아가씨? 이런 대접부터 처음 받아보네. 지경터 교회는 하디 목사의 회개 설교 이후 점점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덕수에게는 과거의 장소였고 엄마와 아가씨에겐 처음 느끼는 포근한 곳이었다. 어색한 미소 속에 대화가 오고 간다.
3: 어이, 덕수 오빠라.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 네 이야기 하니까 교회 분들이 다 아시더라.
1: 그때도 많이 챙겨주셨었죠.
2: 어머니, 교회 처음 오시죠? 어떠세요?
0: 아이고, 그냥 좋죠.
2: 아들이랑 며느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오니까 좋으시죠?
4: 어머, 저 며느리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아니,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려서 내가 또 착각했네.
0: 그냥 이제 교회당 오는 내내 눈물 참느라고 혼났어요. 이제 우리 윤 씨한테 내가 참 고마워.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3: 에이, 그러지 마셔요. 어머니,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0: 세상에, 오래 살아야 돼. 그래야 이런 일도 일어나지. 이 양반 덕분에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네.
2: 잘하셨어요. 아차차차. 다음 주 중에 사경회가 열리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다 같이 오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4: 1903년 9월에 원산 사경회 부흥 운동이 시작된 곳에 윤승근과 덕수, 그의 어머니와 여자친구 모두가 참석한다. 부흥은 눈물로 시작됐지만 그 눈물이 가슴에만 머물진 않았다. 회개한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껏 숨겨온 것들, 지금껏 외면했던 진실을 하나씩 세상 앞으로 가져오기 시작했다.
1: 하지성 교사님, 저 덕수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덕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예전 교회 짓던 때 선교사님 주머니에서 가져간 7달러. 사실 여기 돌아오는 순간부터 내내 생각났었어요. 근데 이번 사경회 때 결심했습니다. 지은 죄를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5: 이런, 난 전혀 몰랐어요.
1: 죄송합니다. 그때는 돈이 너무 필요했었어요.
5: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을 겁니다.
3: 계십니까? 여기 근처에 주전소가 있지 않았나요?
2: 아, 주전소는 이미 오래전에 문 닫았지.
3: 아, 그래요? 아, 이를 어쩐다.

0: 전소는 왜요?
1: 빚을 갚아야 해요. 20년 전쯤에 여기서 일했었는데 그때 정해진 돈보다 많이 받았어요. 계산해보니 20원쯤 되는 것 같은데 문을 닫았다면 일을 어쩌지?
0: 참나. 아니, 나랏 돈이니 거저 먹으면 땡 잡은 거지.
1: 지금껏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회개를 결심했거든요.
0: 딱 보니 예수교인이구먼. 신기하단 말이야. 몇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겠다고 오다니. 아유. 전 그러면 저기 탁지부에 가서 얘기해봐요.
1: 아, 그래요. 아, 탁지부에 되면 되겠네요.
0: 아니, 갚을 면목도 없을 텐데 뭐라고 하실 거요?
1: 아이, 양심전을 내려왔다고 해야죠.
2: 예전에 시어머님이 찾으셨던 금가락지예요. 그땐 어차피 나한테 주실 거니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숨겼어요. 그때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주인은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건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세요. 제 안에 남은 욕심도 미움도 이 금과 함께 다 떠나게 해주세요.
3: 다시 돌려받은 딸, 다시 돌아온 양심, 다시 찾아온 봉투.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 위에 새로운 삶의 길을 그려가고 계셨다.

0: 아이 목사님 계란 한 개 드릴까요?
1: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입에서 닭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0: 에이 저만큼은 드셔야죠. 아직 더 드셔야 돼.
1: 아이 그만 이제 그만.
0: 아 요새 작은 미드미들이 어찌나 많아졌는지 열심히 장터에다 대답하는데도 남아 돌아요.
1: 하나의 믿음의 씨앗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0: 회개운동 말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게 이 믿음알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1: 예 맞아요. 이제 보니 이게 부흥의 씨앗이었군요.
0: 뭐 그땐 에휴 그냥 울고 있는 목사님이 걱정돼갖고 그래가지고 드린 건이긴 한데
1: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신묘해요. 그때 전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떠나려고 했었어요. 이 조선 땅에서 하나님은 날 쓰시지 않는구나 하고.
0: 그런데 지금
1: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싶어요. 아, 자, 이거 받아요.
0: 웬 봉투입니까?
1: 계란값입니다. 에? 맨날 그냥 주시잖아요. 오늘은 값을 주고 사 먹으려고요.
0: 이건 달러 아니에요.
1: 오늘 덕수가 와서 주고 갔어요.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네요. 저 대신에 좋은 곳에 써주세요. 너무 값진 돈이거든요.
0: 아이 그럼 뭐 아이 그러죠. 우리 믿음이들 간식들 사줘야 되겠네요.
2: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곧장 삶의 자리로 돌아가 숨겼던 것들을 드러내고 빚졌던 것을 갚고 깨진 관계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들이 믿는 예수는 뭔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0: 제4화 교회의 불빛.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2: 같은 아이. FEBC
3: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 가지 진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하든지 수용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진실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극과 극입니다. 세 가지 진실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의 결과도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진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진실.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걸까요? 영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뭘까요?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뭘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진실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계셔요.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어류나 조류나 뭐 이런 유는 가축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 생기, 하나님의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그 영혼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영혼이 있다고 그러세요. 목사님 영혼 봤습니까? 아니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 제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한번 생각할 겁니다. 생각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쫙 앉아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예. 네. 아이고 오라고 해서 초청받아 왔긴 왔는데 언제 이 예배가 마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 사람 있어요 지금. 오늘 뭐 선물 참기름을 준다 그래가지고 선물 받으러 왔는데 이 참기름 혹시 짝퉁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있습니다. 야 마산삼일교회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 설교하는 저 목사 보니까 아이고야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예, 동의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망구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생각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이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생각이 있는 것을 아는데 생각을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생각을 이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생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알아요. 왜요? 내가 생각을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를 우리가 거부해버리는데 오히려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산소. 한순간도 없으면 죽어버리는데 산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중에 지금 전파가 막 떠다니고 있는데 전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희노애락의 이 감정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진실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실이 있어요. 두 번째 진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죽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어요. 조금 생각하기 싫지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니까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거지 한 사람이 등장해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음식을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주 호화롭게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밖에서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에서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니 그렇게 화롭게 살던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 음식 쓰레기로 살아가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서 그렇지,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죽음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음 앞에서는 억만금이 소용이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떠들 수 있는 권력과 명예를 소나기에 쥐고 있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모든 영웅 호글들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모를 가지고 죽음을 비껴갈 수 있나요? 천만에요.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한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어수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속수무책. 죽음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이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있는데 의사가 오더니 맥을 딱 짚더니만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식이 남아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의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아직 나 안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 남편의 손을 탁 치면서 와이라요, 의사가 죽었다 안 가요 마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의식은 없고 힘은 없고 말할 힘도 없고 기가 찹니다 지금.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간호사가 흰 천을 가지고 오더니만 얼굴을 휙 하고 덮어버립니다. 더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옆에 있는 아내를 툭툭 쳤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머리 쪽으로 다가와서는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의사 말 듣고 조용히 좀 있어서 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번에 사람들이 오더니 이 사람을 뚫뚫 말아가지고 간에 그냥 집어넣어버렸어요. 아직까지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간에 들어가 버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나 살아있다고 막 간을 끌고 댑니다. 그랬더니 또 이 아내가 간 머리 쪽으로 와서는 속닥입니다. 이왕 들어간 거 나부대지 말고 그만 가만히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어쨌든지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생매장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탁 닥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 앞에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간을 끌고 대도 그 몇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 더 살아보려고 볼버둥치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도대체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계신가요? 그냥 호흡이 딱 멎으면 이게 죽음일까요? 아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죽음요? 영의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장미꽃 한 송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장미꽃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죽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이 꽃은 궁극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향기가 좀 있죠. 아름답죠. 왜 죽었을까요? 그렇죠. 이미 가지에서 잘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 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잘려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리면, 육신은 이 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고 향기도 나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혼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영혼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딱 잘려버리면, 단절되어져 버리면 육체는 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꽃이 한 3, 4일 지나면 아마 시들해질 것이고 잎도 떨어지고 꽃잎도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 한 일주일 지나면 다음 주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쁜 꽃꽂이를 했는데 여러분, 한 주 정도 지나면 이 꽃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꽃들은 처분돼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이 꽃이 가지로부터 뿌리로부터 잘려져 버리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되어져 있으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 70년, 80년 혹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살 조금 넘게 살지만 우리에게는 육의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이죠. 육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죽음, 육의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다시 이 장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장미가 가지에서 잘려져 버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단절되어져 있으면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이 꽃이 시들하고 말라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단절되어져 있으면 우리 육체는 7, 80년 혹은 100년 안쪽으로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지만 다음 주 말라 비틀어지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골 같은 데서는 다 모아서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던져져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단절되고 육체의 죽음이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죽음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영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요, 육의 죽음이고,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의 죽음이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 세 번째 진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천국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네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땅에 살 때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대. 또 이것을 보고, 야, 그러면 이 땅에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보는데 천국에 자기 집 대문에 버려져서 자기 집
음식 쓰레기로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저 위에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막 화롭게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 대문에 있던 그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지금 내 혀를 좀 선단하게 해달라.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지인들이 그 장례식 버스를 타고 이제 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엄숙한지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시죠. 버스가 쭉 장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스피커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기울입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저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하는 일,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되새겨보니까 그 모든 일이 다 헛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부디 예수 믿으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말이 지금 장지에 가는 그 버스 안에 이 돌아가신 분의 육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녹음된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농담까지 덧붙입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하는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중마고우 이집사 나하고 장지 다닐 때마다 그 음식 꼬불치는 버릇이 있었는데 오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게 이럽니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이 녹음이 끝이 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죽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지에 갈 때 내 이 녹음된 것을 꼭 틀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던 것이지. 여러분,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장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지? 다들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컨대 이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잠시 잠깐 후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세 가지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의 죽음입니다. 내 속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이게 육의 죽음이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몇 번째일까요? 예,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이 장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가 왜 시들죠? 왜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면 휴지통이나 아궁이 불에 던져져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그렇죠.

가지에서 잘려버렸기 때문에, 뿌리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불에 던져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고, 그 죽음 이후에는 단절되어진 상태 그대로 있으면 죽음 이후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룹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단절되어져 버린 이유가, 끊어져 버린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모두 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죄가 많습니다. 말하는 것도 죄가 많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나는 완벽하게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져 버린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망이고 저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다시금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속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니까 영혼도 살고 육체의 부활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지옥의 둘째 사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죽음이 끝나고 세 가지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죽음이 영의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육의 죽음이 육의 부활로 바뀌어집니다.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도 그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입술로 고백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기도문이 뜹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0: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생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 시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진하게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혹시 쉬고 계시거나 예배 쉬고 계시고 예배 중단했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거기가 이 시간에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나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서나 운동하거나 또 산책하면서도 그 자리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직접 노래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예배. 전국 생방송 가운데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죠,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나 여러분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내가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찬양이 오늘 너무 듣고 싶고 부르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찬양 한번 남겨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거기서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한 주가 그냥 후딱 가네요.
1: 네.
0: 예. 잘 지내셨죠?
1: 네.
0: 네. 우리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도 오늘 두 번째로 오셨는데, 주위 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안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알렸는데도 그래도 아는 체를 하더래요. 와, 방송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예. 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만날까요?
1: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0: 온 땅의 주인. 와, 제목이 특별합니다. 뭔가 무게가 있어요.
1: 예. 저는 찬양 선곡할 때 고심해서 시간을 좀 두고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찬양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와, 이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 후렴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이 찬양의 후렴이. 그래서 좀 적어놨었다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0: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1: 네.
0: 이거 얘기하는 거죠?
1: 예.
0: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그러게요. 온 땅의 주인 대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1: 아멘.
0: 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죠.

0: 아멘. 온 땅의 주인. 오, 외국 CCM 후MI입니다라고 이렇게 네, 알려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7358번님이 그러네요. 네. 악보의 후MI. 오.
1: 다음엔 영어로.
0: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구약 성경 말씀이 막 갑자기 떠오르는데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아멘.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새끼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8845번님 영혼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는 방송 새끼라 라고 이렇게 또 오셨고, 아침에 비가 내리고 점심에 금빛 햇살 가득한 익산에서 듣고 계신다고 우리 4605번님도 오셨고, 정안면에서 보내신다고 7205번. 정안하면 거기 그 정안휴게소 알밤 생각이 나네요. 서천에서 남편과 듣고 있고, 평택 경기 인천 정신을 바짝 깨운 데라고 7659번님. 청주에서 인천 남동구 양평 구미 출석 1등하고 진짜 오늘 1등이네요. 구미에서 오셨습니다.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대전 현충원에 계시는 아버지 뵈러 가는 중이에요. 휴대폰으로 들으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해요 라고 3373번님 참 대단하시네요. 8858번님도 오셨어요.
1: 지난달 5월 2일 친정아버지 묘지 이장을 했는데 옮기면서 은혜 찬양 들으며 이동을 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가 은혜라는 찬양만 나오면 생각나네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며 전도를 끝까지 외치시고 물려주신 신앙이라는 큰 보물을 물려주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0: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 예배할 때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하늘에 계신 누구 생각나요? 생각나요? 뭐 아니면 하늘에 계신 누구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이렇게 또 신청하는 곡도 있고. 어이 또 5695번님도 그러네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종지기 하셨었어요. 종지기를 사명으로 여기신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이 찬양 네, 했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이 종 치시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또 사랑의 종소리라고 이렇게

0: 그래요. 천국에서 흐뭇하게 우리 자녀들 바라보고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77번님, 중왕동이네요. 커피숍에서 듣고 있고. 부활절 전에 예수님 영접했던 남편, 예수님 지금 너무 잘 믿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주일은 시간 안 된다면서 찾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이 너무 좋다고요. 극동방송도 즐겨 들으시고 은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방학했다가 계약한 분이거든요. 와, 근데 지금 주일 정수를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7646번님 새끼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면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찬양 신청곡 전해주시면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시면 악보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또 이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우리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면서 권사님 어떤 네. 곡이죠?
1: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아까 첫 번째 찬양한 거랑 좀 비슷한데요. 우주보다도 넓으시고 바다보다도 깊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 찬양하고 산같이 항상 그 자리에 우뚝 계시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이 산 우뚝 서 계시는 그 산같은 주님을 보면서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네. 선곡했습니다.
0: 자,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으로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이제 딱 19분 됐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집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소리 내서요 찬양 부르시면 돼요. 소리 높여서 운전대 잡고도 눈 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안에서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신청곡들 사연들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인 교구 목사님께서 가정신방 때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었고 벅찬 감동이 있었다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강한 게 강한 거다 이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다 약한데 강한 척 할 필요 없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있는 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멘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여러분 힘내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사연과 신청곡들 주고 계시네요. 창원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곡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첫 곡이 온 땅의 주인이었죠? 온 땅의 주인.
1: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뭐였죠? 좀 전에 했던 건데 돌아서면 이렇게 있네요. 주님은 산 같아서.
1: 네.
0: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한 주를 기다렸어요. 찬양 예배 축복된 찬양에 은혜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이 라디오 예배를 기다리셨대요.
1: 세상에.
0: 세상에 진짜. 우리 2682번님 고맙습니다. 제가 셋 아들 둔 엄마인데요. 큰아들인 직장생활과 대학교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번아웃 와가지고요. 힘든 아이고.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0720번님 우리 세 아들 키우는 우리 어머니 영육간에 늘 강건함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아멘.
0: 우리 아들들이 말을 또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자, 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받으러 병원 가면서 새끼라를 들으면서 큰 위안을 얻고 계신다고 9714번님 그래요. 힘내십시오. 용인 날이 맑습니다. 덥지만 그래도 라디오 앱에 들으니 교회 온 것 같아요 라고 가산동 직장에서 송파나루역 근처 회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전주에서 우리 1203번님 거제도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오늘 생애 첫 차를 구입했어요. 거제도 극동방송 채널 좀 알려주세요. 거제도. 아, 거제도가 아마 여기가 창원극동방송 같은데.
1: 아.
0: 창원극동방송. 예.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혹시 우리 알려주실 분?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없이 건반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고현교 김진아 집사님이 선택한 곡을 함께 찬양하겠는데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는 곡이에요.
1: 네.
0: 성령 충만해라 목사님들이 이러는데 충만 예,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 충만 우리 금세희 권사님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아, 우리 충만 예수로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꼭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3시 29분입니다. 네. 라디오 앱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하면서 이어폰 꽂고 찬양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듣고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와, 쟤는 노래도 부르면서 일도 잘하고. 와.
1: 홀리하다.
0: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저렇게 잘할까? 9106번이 힘이 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운전하면서 또 우리 8174번님 뭐 몇 번이요? 몇 번?
1: 예? 아니 아까 그 거제도 분이
0: 어 맞다 거제도 물어보셨죠?
1: 예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0: 제가 원래는 부산인지 창원인지 좀 헷갈렸는데 아. 7375번님이 혹시 우리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거제도 바다 쪽은 부산 극동 93.3이 더 잘 잡힙니다. 창원 극동보다는 진주 92.5도 괜찮고요. 아 이렇게 또 정확하게 창원은
1: 감사합니다.
0: 98.1이거든요. 어. 부산 극동 93.3. 바다 쪽은 부산. 아, 또 다른 쪽은 진주 본부가 있어요. 저희가 또 어. 창원 옆에 92.5라고 합니다. 아 또
1: 많이들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0: 그러네요. 예 8851번님. 어, 아이 창원 98.1. 예 그렇죠. 어 가까운 가덕도 쪽 부산 채널이 더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아 또 아, 우리 5959번님도 뭐 알려주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그쪽은 또 제가 예, 왔다 갔다 해보긴 했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째를 보면서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붕해가 됐다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하원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또 듣고 계시네요. 자 4154번님
1: 22년째 혈액투석 받고 있는 아내 권사님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보혈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올해는 반드시 신장 이식 수술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아멘.
0: 그래요. 이 찬양은 정말 저 이거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정말 빠지지 않는 찬양이거든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 지금 투석받고 있는 아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치료되기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작은 딸들을 위해서 우리 111 3번님 딸들은 엄청 사랑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영암에서 원영이와 태명이 나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모태신앙이었는데 선교사로 헌신도 했는데 신앙의 끈을 놓았다가 지금은 그 아픔 다 이기고 좋은 아이를 만나서 신앙생활도 군교회에서 반주도 한다고 합니다. 우와. 그렇구나. 아유, 축하드려요. 오, 고맙습니다. 4797번님 칭찬하셨네요. 전 처음에 이게 칭찬이 아닌 줄 알고
1: 말하지 말고 찬양만 하세요.
0: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칭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입으로 읽기는 참 민망하네요. 네. 대구에서 전주 가면서 지금 1484번님 듣고 계시고 기말고사 앞두고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고1 딸 수연이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자녀 되게 해주세요라고 2378번님 그러게요. 지금 기말고사로 뭐 대학생 중고등학생 다 지금 고생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예,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잘 발휘하고 그 모습 그대로 아까 누가 이 찬양을 신청하셨길래요. 네. 제가 이 멘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한번 예, 한번 보여주세요.
1: 아멘.
0: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을 신청한 곡이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까 어떤 분이었죠? 제가 문자 분명히 봤는데 자,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5237번님 저는 운전할 때만 듣다가 이번 주부터는 극동방송을 집에서 쭉 라디오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삶의 예배를 만들어가는데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9152번님 교회 가려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늘을 까고 있다고요.
1: 교회 갑자기. 가지고 가시려고.
0: 아, 그런가? 갑자기 마늘이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를 가려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그래요. 꼭 이번 주에 9152번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일해서 큰 소리로 따라 부른다고 0785번님도

0: 남기셨습니다. 8745번님
1: 안녕하세요. 채팅 처음 남겨봐요. 항상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 들으시며 힘 얻으시는 엄마의 추천으로 태어난 지 46일 된 아들 돌보며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추우나 더우나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엄마가 힘내시기를 바라며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신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0: 그리고 우리 영이
1: 하고 싶은 거 다 해.
0: 와 영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1: 제 이름을 영희로 바꾸고 싶네.
0: 자 신청곡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죠.
1: 네.
0: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요. 제 자신이 이 모습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 사람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사항 요청 바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목적이 있으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0: 남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우리 77122번님, 2777번님이시네요. 듣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듣고 계시네요.
1: 샬롬, 대프리카 대구 오늘 덥습니다. 저는 63세 주부인데 남편 일터의 직원이 수술 요양 중이라 7개월째 현장직을 겸해 일합니다. 지금은 1톤 트럭에 물품 가득 싣고 외관 거래처 납품 갑니다.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극동방송 맥체인 성경 읽기 듣는데 목소리가 김 PD님인 것 같은데 맞나요?
0: 네, 맥체인 성경이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
1: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가 봅니다.
0: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뭐좀 녹음을 여기저기 그래도 좀 해가지고 잘
1: 아.
0: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가지고. 대구에서도 주셨고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오늘도 참 많이 덥네요. 남편 일 도우면서 새끼라를 듣습니다. 저도 모르게 찬양 흥얼거리면서요. 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극동방송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고, 여기는 충북 청주시 가경동이라고 0360번이에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청주본부가 생기고, 충주에 중계소가 또 생겨가지고 지금 시험방송하고 있는데, 충북 지역에도 극동방송이 깨끗하게 지금 열심히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0: 많이 이제 극동 방송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케가 이 시간 방송 좋다고 해서 듣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라고 계속 찾게 될 듯 합니다. 8851번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플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방학 중인 우리 어머니 속히 교회 나가시길 기도해달라고. 3908번님 우리 어머니 나중에 꼭 같이 계실 때 한번 전화 연결 해보자고요. 다른 데 있어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고요. 창원에서도 주셨네요.
1: 창원에서 서울 가면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살 젊는 나이에 하늘나라에 간 우리 아들 비니가 좋아했던 내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 그렇구나. 비니라고 했죠?
1: 네.
0: 비니가 좋아했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아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5311번님의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아, 참 너무 너무 이렇게 좋은 찬양이죠. 위로가 되는 찬양.
1: 울컥했어요.
0: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찬양. 오늘 찬양 다 울컥하네요. 0720번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심과 동행하심을 흠뻑 젖어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면서 감동의 물결입니다라고 이렇게
1: 아멘.
0: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한의원 가시고 계시는군요. 대전에서 우리 1967번님, 침도 맞고 허리 막 운동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12년 전 태교로 들었던 방송이 어느새 4명의 아이를 낳고 차 안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더더욱 육아는 나의 힘이 아님을 느낍니다.
1: 아이고.
0: 와, 4명. 한 명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1: 예.
0: 그쵸?
1: 대단하십니다.
0: 본사님?
1: 네. 저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든데.
0: 그러니까 우리 8417번님 대단하십니다.
1: 아이고.
0: 차 안에서 지금 4명을 데리고 지금 이동하시는 건지, 와, 대단하세요. 그다음에 포항에서도, 야, 저희 교회 목요일 행복전도대 거점인 평생교회원에 가서 전도하고 와서 집안일 하면서 또 라디오 듣고 찬양 따라하고 있다고. 화이팅. 엄청 부지런한 분이네요. 와. 대구 54단에 근무 중인 아들, 오늘 진급

0: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시길, 전역할 때까지 건강 지켜달라고 3678번님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6년 다 돼가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면서 7095번님 사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와. 마지막 찬양 할 때입니다. 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연도 다 못 읽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목요일에 라디오 예배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내일 새끼라는 또 계속됩니다. 우리 권사님 청년 같대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1: 감사합니다. 예. 이분 선물 좀.
0: 자, 우리 0778번님 고맙습니다. 김세희 권사님과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시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마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

0: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짧은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의 행아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믿음의 디톡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요즘 TV를 켜고 또 인터넷을 보고 또 심지어 약국을 가도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디톡스라는 단어인데요. 뭐 디톡스 주스, 디톡스 다이어트, 심지어 디톡스 발 패치까지 있습니다. 발에 붙이면 밤새 독이 빠진다. 뭐 가짜단 얘기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3일 굶으면 다 디톡스다. 누구는 사우나 해야 내 몸 안에 독소가 다 빠진다. 디톡스다. 또 누구는 잘 자고 잘 먹어야 디톡스가 된다.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다 마케팅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주치의를 했던 마크 하이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만성 질환 대부분은 무엇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계속 먹고 있어서 생긴다. 또한 이 디톡스에 대한 권위자인 제이슨 펑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먹지 않는 것이 약이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자꾸 뭘 더 먹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과거에 먹을 것이 참 부족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족하게 먹는 지금의 진짜 회복은 먹는 것보다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이 디톡스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음식 좀 줄이고 야식을 끊고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디톡스는 집안 살림에도 적용됩니다. 집안에 집이 많아요. 답답해지면 또 수납장 사고 또 수납하고 또 계속 쌓아놓고 더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뭐 생활 방식 미니멀 라이프라고 좀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사지 말자. 필요한 것만 사자. 이 미니멀리즘을 강조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독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디톡스가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이 영적 독소를 빼낼 수 있는 디톡스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시대든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살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이 영적 독소

독소들이 쌓여있는 독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독소들은 빼내지 않으면 곰고 염증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찬양 듣고 좋은 예배 드리고 좋은 교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를 계속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축적된 것을 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독소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독소가 어떻게 쌓이는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마치 스포츠의 이 팬덤 현상이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이 팬덤 현상을 보십시오. 무조건 우리 팀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사이좋게 자 져줄게요. 당신이 이깁시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이 스포츠에서 이런 게 성립이 돼요? 지금 뭐 월드컵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한창인데 자 저번에 너희가 8강 갔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8강 갈게요. 져주세요. 사이좋게 갑시다. 그런 거 없어요. 스포츠에서는. 그럼 안 됩니다. 남의 편이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그들이 져서 얼마나 슬프고 괴롭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이 이기면 그만입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져주면 안 됩니다. 스포츠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스포츠 문화 팬덤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각 지지하는 목회자를 우상시하면서 동시에 지지하지 않는 목회자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파가 아닌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까지 서로 무시하고 더 나아가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에까지 서로 고소고발하고 또 내 편은 아무리 심각한 타락을 해도 눈감아주고 남은 조금만 잘못해도 거기다 추가하고 추가해서 고소고발하고 또한 끼리끼리 현상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끼리 모이고 저 사람들끼리 모이고 성찬도 우리만 하자 우리만 하자 각자 알아서 성찬하고 은사가 우월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쟤는 방언도 못한다 무시하고 스포츠는 스포츠의 정신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교회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정신은 완전 정반대예요.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포츠가 팬덤이라면 교회는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 공동체의 정신이 바로 교회의 정신입니다. 팬덤은 배타적이라면 펠로우십은 이타적이에요. 팬덤은 나와 남을 갈라야 한다면 펠로우십은 서로 포용하고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펠로우십이 필요한 교회의 팬덤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교회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병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독소들이 있는가? 이 교회 독소들의 정체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보통 결혼식 때 많이 듣는 그런 사랑장인데요. 사실 이 13장은 결혼식 축사가 아닙니다. 이 분파 싸움으로 팬덤 현상으로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 교회 한복판에 던진 이 응급 처방전이 우선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면 이 사랑에 해당하는 15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게 형용사나 명사로 되어 있어서 좀 아름다운 글귀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실천사항이에요. 행동 지침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랑하시고 직접 십자가 지시고 직접 죽으시는 그런 행동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담스러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이 15가지 동사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기에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야. 사랑이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경고성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의 15가지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독소가 가득 쌓였다는 거예요. 이 15가지는 네 묶음으로 좀 묶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묶음은 사람을 향한 독소입니다. 사람을 향한 독소. 세 가지. 예. 오래 참고 오래 참지 않았다는 거죠. 온유하고 온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았다. 시기했다는 겁니다.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이 세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독소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기다려주지 않아요. 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온유, 즉 친절하게 다가서지 못해요. 조급합니다. 조급하니까 또 화를 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못하면 정죄하고 잘하면 시기하고 누가 더 많이 기도했는가? 누가 더 헌신했는가? 누가 더 인정받았는가? 잘하면 시기하고 못하면 정죄하고 그래서 이런 이 사랑과의 관계 안에 독소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지 않으면 두 번째 자기를 높이는 독소가 있다. 자기를 높이는 독소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네 가지 이 믿음 신앙생활이 영적 능력과 은사들이 자신의 자랑과 교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깔보기 때문에 남이 아닌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교회 헌신도 봉사도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계산하고 봉사의 자리도 어느 자리가 높은가 어느 자리가 낮은가 철저히 계급화된 교회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에 쌓이는 독소가 또 있는데요. 내 마음에 쌓이는 독소.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여기 성낸다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 쉽게 발끈하다입니다. 쉽게 발끈하다. 그러니까 남에게 쉽게 발끈하는 이유는 뭐냐? 먼저는 내 마음에 독소가 가득 쌓이니까 그래요. 그게 쉽게 발끈해요. 서로 독소가 쌓이잖아요. 서로 너무 쉽게 발끈하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발끈해요. 살짝 스쳤는데 발끈하니까 내가 또 발끈하는 거예요. 내가 또 발끈하고 또 발끈하는 거예요. 큰 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건 뭐냐면 마음에 담아둔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담아둔다. 마음에 담아둔다. 이거는 좀 이렇게 하여튼 남성들이 집에서 아내랑 싸울 때 이 부분에서 항상 져요. 나는 이것만 얘기하는데 13년 전 그 사건을 또 얘기해. 그럼 네가가 아니라 당신. 마음에 쌓이는 독소. 내 안에 기억의 독소예요. 기억의 독소. 트라우마라는 독소는 가장 빼내기 힘든 독소입니다. 불의를 기뻐한다는 거. 불의를 기뻐한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 넘어졌을 때에 겉으로는 어머 어떻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슬며시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입으로는 어떻게 하지만 속으로 하는데 그럴 줄 알았다. 네. 이게 이제 불의를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대학원 때 항상 함께하는 이 절친 3명이 있었어요.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 이 절친 3명이서 또 강도사 고시도 함께 공부했어요. 3명이서 공부를 함께 했는데 저만 합격했어요. 둘이는 1년 뒤에 또 쳐야 돼. 내가 먼저 1년 목사 먼저 되는 거야.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근데 내 안에 악마가 있더라고. 속으로는 마음에 독소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마음에 쌓이는 독소는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나의 신앙을 썩고 병들게 만듭니다. 네 번째, 공동체성이 사라진 독소. 모든 것을 참지 않고 모든 것을 믿어주지 않고 소망 없다 그러고 견디지 않는 것. 예. 이 공동체성이 상실 때 생기는 독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끝났다 소망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견디질 못한다. 바울은 이 모든 독소의 정체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독소들이 쌓이게 되고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교회는 처방전이 필요해. 그래서 이 교회 쌓인 이 독소를 빼내는 믿음 디톡스 처방전은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 디톡스 처방전. 여기 독소를 빼내는 참 중요한 디톡스 처방전이 있죠.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곱하기 0의 비밀이에요. 곱하기 0의 비밀. 여러분,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곱하기를 처음, 곱하기를 유치원생 때 배우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 배울 때요, 이렇게 놀리면 재밌어요. 100 곱하기 0은 몰라. 재밌어. 15,865만 3,635 곱하기 0은 하면 재밌어. 그럼, 뭐지 하면 0인데. 곱하기 0은 0이에요. 곱하기 0은.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값진 것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 구제의 헌신, 몸을 불사르는 선교, 순교 다. 너무 값지고 귀하고 은사고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평가로, 이것 때문에 싸우고 내가 더 위대해, 내가 더 높네, 넌 방언할 줄 아냐, 나는 미국으로, 나는 프랑스어로 막 싸우고 난리치고. 바울이 여기에 무엇을 곱하냐면 사랑을 곱하는 거예요. 야, 너네 곱하기 사랑 0 곱해봐. 다 꽝이야, 꽝이야. 그 얘기하는 거, 꽝이야.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뭡니까? 무엇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하게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막 뭐 비타민 먹고 오메가 3, 뭐 한약 녹용,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하루에 알약 20개씩 때리 집어넣으면요, 간 망가지고 신장 녹아내려, 췌장 난리 납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좋은 시설,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좋은 프로그램,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세련되고, 더 값진 것들로 가득 채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랑되고, 계급, 되고 정죄되고 시기하고 서로에게 비수 꽂는 칼날되고. 하지만 사랑은 여기 엄청난 디톡스 효과를 일으킵니다. 사랑 한 방울만 있어도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이제 수학 공부 좀 해봅시다. 믿음이 100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믿음이 100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이기심이 돼서 그 믿음 100 곱하기 0을 하니까 믿음 점수가 0점이라는 거예요. 독소만 쌓이는 거예요, 독소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영향 하나도 없고 독소만 생겨요. 차라리 그 믿음 없는 게 나아요. 그 믿음이 예수는 사라지고 자기 자부심이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곱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믿음 100점에 사랑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사랑 1을 곱하면. 숫자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1은 100. 너네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지. 당연한 건데, 주방생. 아, 오케이. 고마워요. 1000 곱하기 1000은, 1000 곱하기 1은? 사랑 1만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해가 되세요? 내 믿음이 100이라면, 사랑이 1만 있어도 믿음은 그대로 10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독소들 다 빠져나가. 이 믿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거기다 10만 곱해도, 사랑 10만 곱해도 천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입니다. 교회 모든 독소를 빼내는 것도 사랑이고, 교회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는 것도 사랑이고, 교회가 엄청난 능력으로 대폭발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세요. 사랑 곱하기야, 사랑 곱. 사랑이 많으면 되는 거, 사랑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충만교 온 지 한 만으로 4년 됐더라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또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처음 와서는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긴 그랬지만은 이렇게 참 이렇게 목회자 사례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넣으면 교회가 예산이 펑크가 나서 이렇게 장로님이 자기 돈 채워놓고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아주 멋지게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또 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냥 힘든 거야 이게 사례 받기가 힘들어 막 고통스러워.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평일에 알바라도 해볼까. 내가 좀 영상을 만들 줄 아니까 영상 만들어서 뭐 1, 20만 원 좀 벌어볼까. 알바 천국도 한번 들어가고 그러다 기도 중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쓰자. 그래서 교회 유튜브 이제 찬양 영상이나 막 설교 막 잘라서 막 만들기도 해보고 그 살려고 그래서 살려고 사실 살려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죽으면 자 이거 뭐 목사가 문제든지 장소가 문제든지 둘 중 하나는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전이란 걸 해봅시다. 뭐 그때 막 기억나세요 여러분 재직회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또 반대도 못해. 왜? 대안이 없으니까. 대책이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까. 아, 또 그 얘기 꺼내 이제 또 일주일 만에 또 무슨 합병을 뭐 어디서 하자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1년을 또 뭐 난리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조금 교회가 평안해지려고 하니까 또 저 옆에다가 또 출입구를 벽돌을 쌓아가지고 급하게 계단 공사를 하니까 또 저 밑에는 막 동사무소 구청에다 막 신고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불킥하는 게 있어요. 이불킥하는 게. 처음 여기 와가지고 뭐 마산의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립시다. 팍! 제가 막 기억나세요? 복음의 핵폭탄을 충만교에서 터뜨리자. 아이고, 그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뭐 핵폭탄이 뭐니 뭐 마사는 충만교회 때문에 금방 변화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예. 그렇게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문득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헌신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의자를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을 그 원은의 집사가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어느 날 저를 보자 그러더니 아이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 교회 헌신해라 교회 헌신해라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의자를 뭐 사야 된다 헌신해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보고 갑자기 그걸 토스를 하고 가요 느닷없이. 나는 의자 왜 필요도 없는데 의자가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좀 이 계산을 해요. 저도 계산을 하는 게 이 장의자가 우리 교회 장의자가 딱 3m짜리 장의자입니다. 3m짜리 장의자 이 10줄 20줄이 있어요. 이 장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3m가 원래는 빼곡하게 앉으면 5명이 앉을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딱 2명 앉으면 못 앉아요. 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2명 딱 앉으면 비집고 옆으로 가세요 하고 앉을 수 없는 구조야. 그 장의자가 원래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런 얘기 때 제가 좀 사실 제 속마음은 막 의자를 바꾸고 싶기도 하면서도 야 이게 각계 의자로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도 없는데 더 텅 비어 보일 텐데 이제 그런 좀 약간 좀 고민도 있죠. 실제로 또 바꾸고 나니까 예비전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 똑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 전도 축제를 하고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아이고야 이 의자 안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큰일 날 뻔했겠다.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진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이 필요해. 바로 사랑의 실력입니다.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한 명 있을 때랑 두 명 있을 때는 더하기 2가 아니랍니다. 뭐 곱하기 한 10 정도 된대요. 자식 세 명 되면 곱하기 100 된다는 거예요. 차도 애가 혼자 있으면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둘이 있으면 SUV 큰 걸로 바꿔. 셋이 있으면 패밀리카로 바꿔야 되고 막. 예. 그럼 이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또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막 셋 있는 분들 또 차 바꾸지 마시고. 예. 가족이 늘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장소도 부족하고 식사 자리도 부족하고 목장 모임 자리도 부족하고 특히 우리 교회는 차량이 없이 오기가 참 힘들어요. 버스 타고 오면은 아침부터 진땀을 빼야 돼. 그 새 가족이 오고 싶어도 차량도 운행도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당장에 이걸 당장에 어떤 행정력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세상 상식이나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다고 해도 섣불리 한 영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하고도 참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우리 아이들이 원래 교회만 오면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막 예배 끝나고 나면 드럼에 줄 서가지고 애 한 명 시간 정해가지고 10분 치면 나오고 또 10분 치고 나오고 줄 몇 줄 서 있어요. 여기. 이 장난감 중에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장난감 아닙니까? 애들 막 궁탕궁탕 부서지지도 않아요. 이거 막 뚜들 패고. 예. 이제 이 본당에도 이제 애들이 못 오니까 이제 아내가 뭐라도 저 탁구대든지 뭐라도 하나 좀 사자 그래 뭐 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서 뭐 저기서 공 굴리고 하든지 저 밑에서 놀라고 그래도 턱없이 부족해요. 이 숙제는 이제 교회 리더들이 풀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방정식으로 이걸 풀어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가 장소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랑이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미세한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귀찮아한다는 건 아주 미세하지만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뭔가 쎄한 느낌도 다 알아요. 그런 미세한 감각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1, 마지막 남은 1조차도 사라지면 여러분 이건 교회 독소 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직접 이 땅에 오신 사랑이에요. 직접 채찍을 맞으신 사랑이고 천사를 대동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묵묵히 참아내시며 대신 죽으신 대속의 사랑. 무슨 얘기예요? 추상적인 사랑은요. 성경에서는 0이에요. 0. 곱하기 0. 사랑합니다. 곱하기 0이에요. 뭐라도 하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위로의 말 한마디로 해야,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승질이 가득 차고 있지만 내가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사랑은 0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문제는 예수 사랑의 방정식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답은 없습니다. 이제 답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사랑 방정식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저와 함께. 뭐 저를 빼고서라도 괜찮고. 풀어나가야지. 할렐루야.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이유가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 밥 해먹고 뭐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인 어른을 보고 자라요. 그 어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들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우리가 잘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게 뭐 부모가 됐든 뭐 교사가 됐든 뭐 교회 성도가 됐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 연약한 사람은

0: 안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필요 없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닌다. 이거는 여러분 이 교회론, 예수님이 세운 교회론으로 치자면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잖아요, 공동체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해서 안 돼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책임을 담당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지치고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들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첫 번째 곡은 서울 모태드 콰이어가 부르는 죽도록 충성하여라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죽도록 충성하여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사랑과 평안의 메시지가 테너 김우경의 아름다운 미성과 선율을 통해서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LA 남성 선교 합창단의 아직까지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이 찬양은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죠. 조용한 인내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일깨워 줍니다. 잠시 후 들으실 이 찬양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헤매이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 생명수를 흡족히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음정교회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5

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급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편의점 가면 어떠신가요?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는 물 하나만 사와야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문이 열리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일단 음료 코너를 한번 봅니다. 물 사러 왔는데 새로 나온 음료는 없는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과자 코너도 슬쩍 한번 봅니다. 살 생각은 없는데 감자칩 가격은 왜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삼각김밥도 구경하고 도시락도 둘러보고 결국 편의점을 한 바퀴 다 돈 뒤에야 처음 목적이었던 물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갑니다. 분명 살 건 하나였는데 왜 꼭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사람에게 탐색 본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주변을 둘러보고 새로운 걸 확인하고 혹시 더 좋은 선택이 없는지 살펴보려는 성향 말이죠. 편의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종종 그런데요. TV를 볼 때나 핸드폰을 열었을 때, 특히나 냉장고 문은 정말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보면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 효율만 따지면 안 해도 되는 행동이 많은데, 그런 쓸데없는 행동들이 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러 갔다가 과자 코너 한 바퀴 돌고 나오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도 잠깐만 들어야지 했다가 어느새 끝까지 듣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괜히 한번 들렀다가 마음 한 바퀴 돌고 가는 편의점 같은 이곳이 되길 바라며 6월 18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디사이플스의 목마른 사슴이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편의점 관련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은 편의점에서 뭘 좀 주로 구입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좀 많이 사는 편인 것 같고, 커피,

이런 것들도 편의점에서 좀 구매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또 마트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뭐 소소한 이야기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은혜 충전 라이브의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출석 단어 보내주셔야 인증도 되고 이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은혜의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0720님께서 집안 청소 끝내고 배가 너무 고파서 어제 남은 치킨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저녁을 안 드시고 은혜 충전 라이브를 쭉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뭐라도 좀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귀는 열어두고 조금씩 드셔도 돼요. 예. 충전 보내주시면서 극동방송은 잠깐의 쉼터가 아닌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그런 쉼터입니다. 오늘도 기대돼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녁 식사 꼭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4833님 샬롬 미니피디님, 내일은 월드컵 A조 2차전 멕시코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최근 기사들을 보면 태극전사들 준비가 완벽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대한민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합니다. 무리하게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비겨도 되니까 페어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신청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 찬양 오늘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내일 멕시코전이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이들 또 멕시코가 홈이기도 하고 또 고산지대 거기가 거의 뭐 1700m 뭐 요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호재가 있다면 멕시코에 우리나라의 그 김민재 선수 같은 주전 수비수가 예, 지금 퇴장으로 첫 경기 퇴장으로 뛸 수가 없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내일 또 함께 오전에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43님 충전, 저는 편의점에서 걷기 해서 얻은 포인트를 통해 견과류명 구입하고 즉시 후다닥 도망 나오셨다고. 다만 은혜 충전 라이브는 운전 중 잠시 쉬어가는 힐링 타임이라고 남겨주셨네요. 9507님 충전, 어제 등산화 받은 거 신고 신랑이랑 용인의 그 E랜드 있죠? E랜드 신나게 다녀오셨다고. 등산화도 부럽지만 그 E랜드 다녀오신 게 너무 부럽습니다. 예, 사람이 많이 없던가요? 지금 학기 중이라서 아주 또 평일이라 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제 상황이 좀 어땠는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850님 퇴근하는데 누가 말 시켜서 늦출석 달려 누구예요? 누가 퇴근하는데 말을 자꾸 시켜. 예, 말하고 싶으시면 여기 은혜 충전 라이브 오셔서 문자랑 댓글로 말하라고 말씀이 나누시자고 전달 좀 해주세요. 예, 모시고 오십시오. 이곳으로. 예, 은혜 충전 라이브 저와 함께 대화하시면 됩니다. 퇴근하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예, 2080님 은혜 충전이라고 출석 단어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목요일 N행시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또 중간중간 편의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오늘은 편의점 삼행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센스를 믿습니다. 편의점 삼행시, 뭐 감동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 실없는 얘기, 재밌는 내용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든 하셔도 되는 편의점 삼행시.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단어와 삼행시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자, 오늘 출석 단어 충전, 출석 단어 충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데일리 미션 편의점 삼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삼행시 여러분들의 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980님께서 샬롬, 저는 외출할 때도 찬양 설교가 우리 가정을 지키도록 와,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극동방송이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가정이군요. 그리고 우리 8093님도

아, 사공주 아빠, 오늘도 은혜 충전 라이브로 충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정말 무덥습니다.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시원한 휴식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택배 일하시면서 많이 더우셨을 텐데 이 시간이 시원한 휴식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2850님께서 내일 10시 멕시코 할배가 와도 아 뿜뿜 들을 거예요 라고 멕시코 할배가 와도 아 뿜뿜 함께 하신다고 저희도 함께 하시죠.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옹기장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충전이고요. 오늘 N행시 미션 편의점 삼행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9507님께서 편육 없나요? 의리를 지키는 듬직한 살덩어리 점점 먹고 싶네요. 또 편육 드실 줄 아시는 분이시군요. 예, 편육 너무 좋죠. 3743님 편이라고요? 의로운 주님 점점 더 가까이 주님 편 감사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우린 주님 편이죠. 예, 주님도 우리 편이십니다. 맞습니다. 4833님께서는 편리하십니까? 당신은 편리하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 어느 것보다 천배가 많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아, 좋습니다. 오늘 뭐 은혜 가득한 이 삼행시들이 마구마구 도착하고 있습니다. 6864님 충전 훌라이프 돌리다 잠시 멈추고 은혜에 충전합니다. 편안하게 의심 없이 점잖게 들릴 수 있는 곳이죠. 좋은데요. 짧고 강렬하게 편안하게 의심 없이 점잖게 들릴 수 있는 곳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6864님 오늘의 일단은 비공식 1등입니다. 예. 그러면서 9507님께서 웬 이 뭐죠? 원숭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죠? 뜬금없는 원숭이 사진. 예. 귀여워요. 근데 원숭이가 막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의미도 같이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33님이 지금 나오는 높은 산들 흔들리고 앞서 두 번째 들었던 찬양이죠. 찬양 들으니까 2022년도 어노인팅 예배 캠프 다녀온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죠. 이 찬양을 많이들 아실까요? 예, 높은 산들 흔들리고라는 원래는 이 디사이플스 청관웅 목사님께서 하셨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제 2022년도 예배 캠프의 어노인팅이 이제 편곡을 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눴던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네, 높은 산들 흔들리고와 그리고 옹기장의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셨었고요. 2080님 편하게 살아요. 의심하지 말고요. 점수에 연연해하지 말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점수에 연연할 때인데 물론 잘 봐야죠. 예, 잘 봐야 되지만 너무 거의 점수에 또 연연하고 너무 점수에 또 실망하고 이러시지 마시고 물론 시험을 볼 때까지는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결과에는 또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죠. 9250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의심보다 믿음이 커지고 점점 은혜가 쌓여갑니다. 라고 역시 은혜 삼행시 편의점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충전 그리고 N행시 미션 편의점 삼행시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 요거 제가 조금 이 소개를 안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다시 안 하고 계세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좋고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신다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우리 그분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노래 선물과 함께 산삼스틱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만큼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고 있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 농촌교회 현실을 돌아보며 또 그 교회들을 위해 헌신의 손길로 함께하고 있는 바나바우스의 사역자들 만나보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2부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위약 효과요. 가짜약 효과란 말인 거예요. 어떤 이제 아픈 사람에게 이름 이제 약 효과 없는 밀가루 같은 걸 넣어서 이게 특효약이니까 이거 먹으면 좋아집니다 하고 복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용한 사람들의 30%가 진짜로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노시보 효과도 있어요.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진짜 효과가 좋은 약인데 이거 먹은 사람들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드셔보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면은 환자가 마음이 그거가 그 약에 대해서 신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약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진짜 하나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이 기준이 얼마나 우리 몸과 우리 건강에 미친 영향이 큰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지식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효과가 얼마나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런 예로 심리학 개론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0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로 이제 큰 짐을 싣고 가는 화물선이 있었는데 갈 때는 이제 냉동창고에 짐을 가득 실었다가 올 때는 다 내려놓고 비워서 빈 채로 와요. 그런데 올 때 어떤 선원이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밖에서 문이 닫혀가지고 못 여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나중에 왜 이 선원이 안 보일까 찾다가 냉동창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놀라운 건 뭐냐? 그 냉동창고를 봤을 때 냉동고를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이 없었기 때문에 냉동고를 돌리지 않고 거기는 그래서 공기도 통하게 만들어놨고 거기는 충분한 식량도 있었고요. 담요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선원이 자기가 냉동고에 갇혔다는 공포심 때문에 나는 죽을 거야. 여기서 못 나가면 난 죽게 될 거야. 얼어 죽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일지를 써놨어요. 일지에다가 제가 기록을 한 건 내가 몸이 얼어붙고 있다. 그런데 온도는 19도였어요. 이게 심리학 개론책에 굉장히 유명하게 나오는 하나의 그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를 말하면서 나온 예화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마음의 문제다.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거기 있는데 우리 믿음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살 길을 모르면, 생명의 길을 모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에서도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는 뭡니까? 19도였어요. 냉동실이 꺼놨기 때문에 공기도 통했어요. 식량도 있어요. 담요도 있어요. 그런데 절망에 빠진 그 선원은 그냥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반드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

처럼 남겨주신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14장에서 17장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14장의 주제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5장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6장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17장은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앞으로 설교도 할 거지만 여러분도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듯이, 사실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어디를 가시듯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13장 36절에 보면 가장 먼저 베드로가 물어요. 항상 베드로는 적극적이었고 수제자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 묻는 말이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앞에 본 말씀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라틴어로 여러분 다 아시죠? 코바디스. 여러분 코바디스 들어보셨잖아요. 원래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정작 마지막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 갑니까? 3년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거를 다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막 그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럼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모를까요? 아니요. 복음서에 보면 이전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세 번, 네 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수제자 베드로는 그 길이 어딘지 몰라서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1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번에는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알아요 몰라요 또? 도마도 모르네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3년 동안 들었는데 베드로도 모르고 도마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목적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 경로를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모른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모른다는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코바디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길을 모른다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만 끝나면 좋은데요. 또 옆에 있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요 또 물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3년이나 가르치고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졌을지 지금 심정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조금 느낌이 오죠?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3년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은 그냥 3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자기의 집과 가족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출퇴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출퇴근이 없는 거예요. 24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24시간씩 계산하면요 엄청난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어려워서 12시간만 따라다녔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2시간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됩니까? 제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계산하면 7일이면 84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 나온다 치고요. 새벽기도 1시간씩 6일 치고요. 주일 예배 치고요. 2시간 치고요. 수예배 치고요. 그래서 10시간이에요.

뭐 물론 더 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과 8배, 9배 차이가 나요. 3년입니다. 3년을 8배, 9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우리는 25년에서 27년을 믿어야 제자들이 3년 정도 따라다닌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한 2, 30년 믿으셨죠? 왜 안 믿으신 것처럼도 한 2, 30년 믿으신 게 됐잖아요. 어지간하면. 예. 도대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모른다고 하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정작 몰랐던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빌립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요. 예수님도 원하셨고 사도 바울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아는데 믿는 것과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지가 않아요. 항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다행히 이렇게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제자들 때문에 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축복의 길이고 천국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복잡해서 못 믿는 거 있을까요? 어려워서 못 믿는 거 있을까요? 이거 가르쳐주면 나중에 모른다고 하실 분 있을까요? 없으시겠죠? 근데 제자들은 모른다는데요. 제자들은 모르는데요. 일주일에 84시간, 3년 동안 따라다닌, 우리식으로 말하면 30년 이상 따라다닌 제자들이 모른다 그래요. 진짜 모르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땐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척하시길 바랍니다. 척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모르는 척하고요. 믿음이 없는 척이에요. 우리 저는 그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이번에 부흥회 가니까 많이 시켜가지고 또 그것도 좋더라고. 옆 사람과 인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했어요. 자꾸 없는 척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오른쪽 왼쪽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아 믿음 있다 그래야지 믿음이 없다 그럴 순 없잖아요. 예, 이왕이면 믿음이 있는 척을 해야지 믿음이 없는 척할 순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왜 자꾸 믿음이 없는 척, 믿음이 부족한 척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겸손이라고 포장하고 다니시는데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연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아직도 모르시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또 안 들어오시더만. 그래도 우리 100명 이상 배웠어요. 100명 이상.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성도가 마치 처음 믿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 처음 만난 것처럼, 교회 처음 난 것처럼 믿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축복이 열리는 길도 아니에요. 믿음의 연륜에 걸맞는 장성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답답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빨간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은 안 먹어야 될 애기처럼 되었으니 말이 되냐는 거예요.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우리 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10년부터 20년, 30년 제자들의 3년이 우리는 한 30년 정도 되는 수준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미국 상황을 보면
비슷합니다.

있습니다. 신기하게 비슷해요. 어디 가나 신앙생활이 그런가 봐요. 미국의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 통계를 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속하면 안 되는데 아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교인의 20%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데 안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믿는데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교인의 25%는 공동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예. 교인의 35%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읽고 뭐 공예배 때 드리는 거 말고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교인의 45%가 11조 헌금을 안 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딱 맞습니다. 딱 맞어. 우리 교회도 딱 맞어요. 그건 완전히 이거 나오니까. 교인의 60%는 1년에 한 권도 신앙서적을 읽지 않는데요. 교인들의 75%는 어떤 봉사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교인의 85%는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런데 교인의 100%는 뭘 것 같아요?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과 더불어 20세기에 저명한 신학자라고 뭐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미국의 이제 하버드대학, 뭐 예일대학, 유니온대학이 원래 신학대학으로 출발한 학교예요. 아이비리그들이 웬만한 대단한 아이비리그들은 거기서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폴 틸리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들은 더 무섭게 얘기합니다.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 중에 10%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80%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10%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잠자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늘어난다고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10%가 20%가 되는 것, 깨어있는 10%가 30%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라볼 것 없고 내가 정말 이 앞에 말했던 20%, 25% 여기에 속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10%의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11조 생활이 꼭 물질 생활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이상하게 11조 생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소수 같으나 그 사람들의 헌신, 그 사람들의 기도,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교회는 일어났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얼마나 은혜받는 일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모르는데. 예수님의 길을 모른다고 했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갔던 길은 어느 길이에요? 도망자의 길이죠. 배신자의 길이죠. 운둔하고 숨는 길이죠. 두려움의 길이죠. 그들이 다시 성령을 만났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믿는 것,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갈 수가 없다니까요. 믿는다고 그밖이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고 네가 아직 덜 배웠거나 아직 경험이 없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너희는 알고 있고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큰 믿음 가지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꾸 믿음이 부족한 티를 내시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잘못하면 저는 불신자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니까요. 예수님이 큰 믿음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족하다, 경험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아직도 더 배워야 된다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알고 있고
다 보았고 이미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4절, 7절, 9절의 말씀인데 4절과 7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고 다시 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고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는 장구시로 돼 열매 맺으면 많은 새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이미 충분히 믿고 있어요. 자꾸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부족한 척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안 들어서 몰랐나요? 정말 예수님을 멀리 있어서 못 봐서 안 믿었나요? 그러지 않죠. 다른 어떤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이 중요한 기초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들은 수준 높은 어떤 믿음, 어떤 성역 공부,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줄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 평화상도 받았고요. 고아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좋은 별명이 붙은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인도에 가서, 인도가 사실 잘 산 나라인데 국민의 대부분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화를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정말 쪼글쪼글한 그 마더 테레사 손의 얼굴을 한번 보셨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병자들을, 이 많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이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많이 돌볼 수 있었습니까? 할 때 테레사 수녀가 대답한 말이고요. 한 번에 한 명씩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한 명에 한 번씩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말씀, 그 한 말씀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붙들고 있는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모든 말씀이 실천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것은 다 알고 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그 진리를 지금 붙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진지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을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저희들이, 제가 집에서 자녀들 데리고도 정말 이제는 진지하게 가르쳐요. 그전 어려서 뭐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교회가 싫든지 기독교가 싫든지 그래서 안 믿고 나는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보면 다 귀신도 무서워하고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다 유교에서 말하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거, 무속신앙에 말하는 거 다 따라가더라. 그건 안 믿는 게 아니다.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유교나 불교나 무속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겠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방 신들을 믿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만 바른 진리를 믿으면 다른 것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니 믿으려면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가게 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애들을 지금도 다 큰 애들을 교육한다니까요. 왜? 세상의 메시지를 보세요. 세상의 떠도는 얘기를 보세요. 우리를 진리를 인도하는 그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점점점 정말 현실인지 가상인지
AI인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0: 생각 속에서 그냥 속아 넘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지나면 참을 모르면 거짓에 속게 돼 있고 피해를 당하게 돼 있고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오직 유일하신 길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이 길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꼭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가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없어도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으면, 아니 믿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믿는 사람이 정상이죠. 여러분 다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인 숫자에 비해서는 아멘이 작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모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우셔요? 쉬우셔요? 지금 복잡해서 못 믿겠다. 이 말씀을 복잡해서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손 들고 있다가 제 방으로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상담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죠? 이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안 섬기고 안 사랑하고 상처 주고 안 가르치고 전도 안 하고 그러면서 100%는 천국 가기를 바라고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보다 더 큰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사모함과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 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제자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길을 따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 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집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극동방송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은 특별히 자원극동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2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동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2: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마마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성 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 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화이팅!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유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피아워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로 출발합니다.

자, 2부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충전 오늘 출석 단어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2부 출석 단어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N행시 미션 편의점 3행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십자가 단단히 붙잡을 준비됐습니다.
1: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석 단어 오늘 충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애능심이 씨한 편의점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피아 월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의점 삼행시 1부부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잠시 후에 우리 소소 프로젝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8349님께서 소소 프로젝트 방송 듣기 위해 은혜 충전 라이브 들어왔습니다. 찬양 좋습니다.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 오늘도 느낍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벌써부터 응원 메시지가 3652님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바나바우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네. 저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네, 자꾸 이렇게 수요일만 예, 아니 목요일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네. 예, 월화수목금 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 자, 편의점 삼행시 좀 살펴보겠는데요. 7435님께서 편안하게 오세요. 의심치 마세요. 점점 교회가 편안해질 겁니다. 아멘. 아우 좋습니다. 아, 그리고 2850님께서 저의 응원인가요? 편 미니피디님 의 잘생겼는데 점 성격도 좋아. 아무 상관 없잖아요 편의점이랑. 이런 거 마음에 듭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문자들 댓글들 많이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거 아까 비공식 1등이 있었는데 요분 비공식 1등. 예, 제 맘입니다 여러분. 네, 제 맘대로 비공식 1등 2850님 일단 1등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 8720님 편의점에서 과자를 고르듯이 의욕만 고르던 나였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 정말 이 은혜 충전 라이브답게 우리 은혜 충전되는 이 삼행시를 보내주셨지만 2850님이 1등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편의점 삼행시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3458님께서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 PD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소소 프로젝트 바나바 농촌 선교 사역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하고 하트 뿅뿅까지 날려주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난주에는 소소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은혜 충전 초대석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찾은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그만큼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바나바우스 우리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 프로젝트 함께합니다.

네,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나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여전히 한국교회와 농촌교회에도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지역 농촌교회에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바나바하우스 농촌선교사역자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소소 프로젝트.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복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농촌교회를 향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해온 소소 프로젝트가 어느덧 여섯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들을 키워내며 걸어온 신실한 과거의 걸음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소외된 곳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농촌 선교와 또 복음버스 사역의 미래까지 그

0: 그 소망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나바하우스 농촌 선교사역자분들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이렇게 항상 오프닝 인사가 마치 화음처럼 성가대 같으세요. 예. 자, 우리 또 2주 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들을 살펴보면서 복음버스 사역의 그 미래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앞서서 잠깐 만나서 우리 일부에서도 월드컵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앞서서 월드컵 얘기를 좀 하나 들어왔어요. 예, 아, 좀 어떻게 우리 내일이 2차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대표 이광용 장로님의 의견을 오늘 또 색깔이 하필 멕시코 유니폼 색깔을 네, 입고 오셔가지고 멕시코 응원단인 줄 알았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아, 네. 제가 그 오늘 옷 색깔은 멕시코 옷 색깔을 선택을 했지만은 그 응원은 대한민국
0: 짝짝짝짝짝.
2: 아, 그렇죠.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내일 2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0: 체코전과 동일하게.
2: 네.
0: 2대1로.
2: 2대1로.
0: 2대1로. 자, 내일 우리 함께 결과를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 자, 하나님의 보급대 농촌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바나바하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 아, 2주 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근황도 한번 나눠 보도록 할까요? 우리 박준 집사님 먼저.
3: 아, 네. 요즘에 저는 날씨도 너무 좋아지고 해 가지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0: 네,
3: 러닝도 하고 이러다가 어제 삘 받고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다리가 지금 상했습니다.
0: 그런데 2주 전과 조금 더 뭐랄까요? 소년미가 좀 늘으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 운동의
3: 그렇습니까?
0: 효과일까요?
3: 아,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0: 자, 우리 장모님도 나눠주시죠.
2: 네, 저는 아, 좀 여러분 들으시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0: 예, 아, 우리 앞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이라는 멘트를 안 하셨다면 은혜로 우리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예.
3: 저 티리님 저 다시 해야 됩니까? 저 너무 저만상이
0: 버스는 이상... 지나갔습니다.
4: 아, 그렇습니다.
0: 예, 운동을 하셨던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셨던 이광용 장로님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윤 간사님.
5: 네. 네. 아, 저는 저희 가을에 복음 여행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0: 네.
5: 그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0: 이렇게 집사님의 첫 번째 답변은 점점 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박민수 성도님도 만나보죠.
6: 아, 그럼 제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6: 저는
0: 그렇죠.
6: 박준 집사님이랑 비슷하게 요즘 러닝에 좀 아, 빠져 있어 가지고.
0: 러닝.
6: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러닝이 그렇게 이 운동이 많이 되고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러닝 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창원 운동장에도 나가면 굉장히 많으시고 막 보통을 홀딱 벗고 뛰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끔 화들짝 놀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2주 만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 반가운 목소리들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바나바하우스가 그동안 묵묵히 다져온 복음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기 위해 소중한 장학생이자 동역자분들이 특별한 목소리를 보내오셨다고 해요. 처음에 어떻게 바나바하우스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첫 만남과 추억의 순간을 보내오셨는데요. 오늘 먼저 이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나무와숲 학교의 교장으로 또 제주도의 청년사역과 연합사역을 하고 있는 권오희 목사입니다. 바나바하우스와의 인연은 우리 이강용 대표님과 같은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담임을 맡았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즐겁게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보급병의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품으셨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시작을 함께 했고 지금까지 많은 동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 시절 때 바나바하우스에서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인생에 가장 힘들 때와 어려울 때 바나바의 도움과 이관용 자노님의 사랑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바나바하우스 장학생 정신권입니다. 저는 고신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 최근 미국 남가주 에반겔리아에서 MD부 과정을 마쳤습니다.

0: 제가 처음 바나바하우스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1년 대학 졸업 직후였습니다. 졸업 후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 집사님을 찾아 뵈었는데 만나자마자 함께 가볼 곳이 있다고 하셔서 따라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나바하우스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인재교육원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개최한 특강 자리였습니다. 바나바 인재교육원의 비전과 사역을 들으면서 이곳에서 함께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직원 채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 찾아가 어떤 일이든 맡겨달라고 요청드렸었습니다. 그 후 바나바 인재교육원에서 교사로, 영업과 과장으로, 총무과장으로 섬겼고 사역지가 바뀐 지금까지도 동역해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며 바나바 하우스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섬기도록 이끌어주신 귀한 출발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제 그 대학원 재학 시절에 제 목회자이신 아버지의 권유로 바나바 장학생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발이 돼서 처음 이제 바나바 하우스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장학금 수여식에서 제가 그때 그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그 후원 기관의 입장에서도 수혜자였던 또 저희를 정말 늘 세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2: 네, 이렇게 세 분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바나바하우스에서 인연이 시작돼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참 너무 뿌듯하고 좀 감격스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엿한 목회자가 되시고 교육자가 되셔서 사랑을 증언해주는 그 모습들도 참 감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방금 목소리 들려주신 세 분이 각각 어떤 분들이신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에피소드들을 다시 들으신 이 소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3: 네. 정말 귀한 세 분께서 그 지난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바나바 하우스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 중에 처음 그 우리 고노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힘들어하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갔는데 지금 현재 정말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청소년 사역자로 그렇게 섬기시면서 제주도에서 그 대한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2: 네, 그렇군요.
3: 네, 그리고 우리 정신곤 원장님께서도 정말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공부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좀 어려운 낙후되어진 지역에서 그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을 품고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2: 예.
3: 저희가 사역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2: 네.
3: 그 마지막에 우리 그 충성 형제는 그 참 우리 이 그 지구상에 그 부의 불평등 문제
2: 예.
3: 또 어려운 그런 그 식량 문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그렇게 하겠다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UN 세계 식량 기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2: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3: 네.
2: 예.
3: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이들이 나아갔는데 그 꿈대로 지금 현재 너무 아름답게 귀하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섬긴 거에 비해서 너무 뭐냐 하면은 과한 그런 그 감사를 지금 받고 있고
2: 네.
3: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이제라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2: 네,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좀 하기 어려워하는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이러한 감사들이 들려올 때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3: 네, 네. 네.
2: 이렇게 세 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고

0: 우리 또 바나바우스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문자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이네요. 9932님께서 백양 터널인데 차가 많이 막히신다고. 하지만 방송을 느긋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바나바우스 사역을 응원합니다. 특별히 최정윤 간사님 주안에서 간건하길 바래요. 우리 최정윤
1: 감사합니다.
0: 간사님의 팬이신가 봐요. 또 운전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차가 막히면 참 마음이 이 강박해지잖아요. 네. 자꾸 나쁜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 또 느긋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한다는 게참 대단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바나바우스로 육행시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여기 있네요. 7648님께서 바나바우스 육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김홍기 올림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 박준 집사님께서 혹시 보이실까요?
2: 예,
0: 네,
2: 보입니다.
0: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2: 네.
0: 운을 띄워드릴게요. 바.
2: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품고,
0: 나.
2: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0: 바.
2: 바람결에 희망을 전하는 집.
0: 시한 편이 벌써. 네. 하. 함께하는.
2: 함께하는,
0: 시한편의 센스까지 한 스푼.
2: 함께하는 손길이 따뜻한 울타리,
0: 우.
2: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혀주고,
0: 스.
2: 스며든 은혜.
0: 바나바우스
2: 바나바우스
0: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0: 이게 백일장 뭐 이런 거 나가셔야 돼. 우리
3: 이분 등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0: 그쵸. 예.
3: 네.
0: 한편 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멋들어지게 한번 우리 육행시도 받아봤고요. 아, 이 시간이 참 너무 짧다고 항상 느껴지는 게, 우리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 또 문자를 잠깐 소개하고 찬양 잠깐 들으면 또 끝낼 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빠르게 찬양을 듣고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소소 프로젝트 바나바우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찬양 듣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바나바우스를 응원하는 문자들, 댓글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이 찬양합니다. 내 삶이 오직.

0: 바나바하우스 사무실에는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바나바하우스는 하나님 나라의 보급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라면 개인과 교회, 선교 현장 어디든 필요한 섬김을 아끼지 않고 감당해 왔습니다.
1: 미국에서의 박사 과정 중에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표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비전들을 대표님과 나눴고 그것에 진짜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고 제가 그 당시 이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을 이렇게 조용히 또 헤아려 주시면서 정말 오랫동안 저의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늘 말씀과 또 격려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저 돌아보면 진짜 그냥 단순한 후원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또 영혼을 또 위하는 또 격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또 사람과 영혼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 단체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바나바하우스는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보급병이 되겠다는 그 시작을 통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꾸준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 위해서 또한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하우스는 보급병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정말 바나바하우스 오랫동안 20년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크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저는 정말 큰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네, 앞서 찬양 한 곡 들은 후에 우리 또 세 분의 목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분들께 이 단체는 이것만큼은 남다르다, 진심이다 라고 느끼신 매력이나 본질이 무엇인지 여쭤봤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그 답변을 들어봤는데 사무실에 이 말씀이 적혀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식을 가진 단체다라는 답변 그리고 또 이름 없이 빚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 또 20년 넘게 꾸준하게 그것들을 감당하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답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뭐랄까요 좀 현장감이 많이 느껴지고 이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자로 찬양의 은혜가 된다는 분들이 문자를 또 남겨주셨어요. 3458님도 그렇고 7508님도 찬양 너무 좋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선곡한 게 아닙니다.

0: 김경민 PD님 찬양 선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선곡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 항상 요 중간에 나가는 찬양은 직접 선곡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닌 우리 바나바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을 응원하는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함께 또 즐겨주실 시간이죠. 즐긴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소한 일기 박미소 성도님의 우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 한번 만나볼까요?
1: 오늘의 소소한 일기. 오늘은 시편 23편 다윗의 시 중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최근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꼭 큰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유혹과 믿음의 흔들림의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주일에도 왜 나는 일요일을 자유롭게 보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찬송을 들으며 교회로 향했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날 저는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몇 주 동안 바나바 하우스의 사역을 다시 접하며 느낀 것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나바 하우스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0: 네, 우리 박미소 성도님의 소소한 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항상 이 시간 좀 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해는 또 장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어서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로 서 있는 모습부터 또 농촌 사역을 향한 그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들으셨는데 사역자로서 참 감사하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귀한 고백들을 전해드리신 그 소감과 함께 바나바우스가 농촌교회를 향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복음버스 사역 어떤 사역인지 청취자분들께 가볍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는 그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분위기와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서 좀 울컥했고 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 하우스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섬겨왔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버스 사역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단순히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찾아가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과 만남의 순간들까지도 복음을 나누는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디든 찾아가는 복음버스.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복음버스 사역 저도 참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예, 빠르게 시작이 돼서 저도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복음버스 사역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박준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및 농촌교회와 함께 나아갈 비전까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저희 복음버스 사역은요. 이제 다가오는 가을에 9월에서 이제 10월 중에 첫 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0: 날씨 너무 좋죠. 예,
2: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퇴신자분들을 초청해서 농촌교회로 함께 복음여행을 떠날 건데요.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도 만끽하면서 또 이동하는 버스에서는 찬양과 복음을 나누고 또 맛있는 식사도 저희가 대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교회에서는 말씀과 이제 복음을 듣고 또 깊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또 행복한 하루를 선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문 드릴 농촌교회를 세심하게 조율하고 또 프로그램이랑 또 이동 동선도 이제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저희가 바나바우스는 이제 경남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농촌교회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섬기고 또 인원들을 파송하는 사역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0: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의 이 사역들이 농촌교회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동역자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우리 또 복음버스 타고 갈 날 기대된다고 문자들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바라바우스가 걸어온 이 신실한 과거가 있었기에 새롭게 시동을 걸고 농촌을 향해 달려갈 복음버스 사역의 미래도 단단하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또 외로운 농촌교회와 이웃들에게 복음의 자원을 보급하는 이 귀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기도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소 프로젝트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2: 자, 앞서 방송에 잠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아, 저희 이거 항상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아, 어린이 잔치가 이제 이틀 남았죠.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시온중앙교회에서 1시 30분에 시온중앙교회에서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들도 모두가 초청 가능하니까요. 우리 함께 찾아가셔서 우리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2026 어린이 잔치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나바우스를 응원해주시는 문자와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 이 시간이 항상 짧게 느껴지는 게, 예. 아, 참, 벌써 또 끝날 시간이 됐어요. 예. 이 시간이 항상 짧아서 아쉬운데, 이 문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아, 읽어보고 또 전달해드리고, 그 중에서 열 분께 선물을 항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2주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 앞서 1부에서 483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은혜 중심의 자녀 양육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passes on to our children the same grace we ourselves have received from God in Christ.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does more than meet the external needs of our children for food, shelter, and education.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단지 음식과 거처, 교육과 같은 자녀들의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also targets the inner needs of our children for a secure love, a significant purpose, and a strong hope.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자녀들의 내면의 필요를 향합니다. 안전한 사랑, 의미 있는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말입니다.
2: In his book Grace-Based Parenting, Tim Kimmel teaches that grace-based families give children both the freedom to be different and the freedom to be vulnerable.
1: Grace-Based Parenting에서 팀 키멜은 가르칩니다. 은혜 중심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다를 수 있는 자유와 연약해질 수 있는 자유를 함께 준다고 말입니다.
2: Grace-based families also give their children the freedom to be candid.
1: 은혜 중심의 가정은 또한 자녀들에게 솔직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2: The freedom to be candid or honest is not the freedom to say things that are disrespectful or harmful to others.
1: 솔직하거나 정직할 수 있는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자유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2: Ephesians 4 verse 15 instructs us to speak the truth in love.
1: 예배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2: This instruction also applies to the communic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1: 그리고 이 말씀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Grace-based families make room for children to voice their opinions in a respectful manner.
1: 은혜 중심의 가정은 자녀들이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2: Grace-based families provide a safe place for children to talk about their doubts, their disappointments, and even their misguided beliefs.
1: 은혜 중심의 가정은 자녀들이 자신의 의심과 실망과 심지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2: As children grow older, they go through many changes. Each stage produces its own challenges for our children.
1: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들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자녀들만의 새로운 도전들이 생겨납니다.
2: As our children go through puberty, they begin to have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ir sexuality.
1: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2: They may experience periods of sadness and confusion when relationships break.

0: up or friendships change.
1: 관계가 깨어지거나 운적이 변할 때 그들은 슬픔과 혼란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0: As our children mature, they begin to establish their own identity and values.
1: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들은 자신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0: They may have opinions different than ours about social and political issues.
1: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0: They may even have troubling questions about their faith or their church. I know that I did.
1: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믿음이나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Grace makes room for our children to voice their doubts, fears, and confusion.
1: 은혜는 우리 자녀들의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과 혼란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0: Children in a grace-based home feel safe to let their parents walk with them through the issues with which they are struggling.
1: 은혜 중심의 가정 안의 자녀들은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나가는 동안 부모가 자기와 함께 걸어가도록 허락해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0: Let me be honest with you.
1: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If we do not provide a safe place for our children to talk to us about their inner fears and doubts, they will be left to struggle with them on their own.
1: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그것들과 홀로 씨름하도록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0: Or even worse, they will seek the advice of the many voices in our culture that provide false answers.
1: 아니면 더 나쁘게는 거짓된 답을 제공하는 이 문화 속의 수많은 목소리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0: It is not always easy to provide our children with a safe place to talk about their questions and doubts.
1: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질문과 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언제나 쉽진 않습니다.
0: But it is worth it.
1: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2: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섬기다가 모진 압박과 고난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복음을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겁을 내서 도망갔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별 사람 아니다. 막 겁이 나면 예수님도 떠날 사람이고 너희들도 버리고 가질 사람처럼 갔다라고 하는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계속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난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물고기와 같은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고 고난과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지금 개척을 해서 섬기고 있는 그 과정이지만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지금 고난 중에서 이곳에서도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이곳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자기를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비겁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약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뜻에서 사도 바울은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자랄 수 있기도 하지만은 나와 친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믿음 생활에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협력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사귀어도 막 끼리끼리 패거리 집단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옮겨져서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좋은 사람으로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실히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경상도에는 우리 경남에는 왜 8%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대구는 한 8%밖에 예수 믿는 비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 수도권은 25% 예수 믿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또 글도 읽고 제가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자를 한번 비교해보면 특별히 여 전도사님들을 제가 쉽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여 전도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의 여 전도사님들은요 누군가에게 결석을 자주 하고 뜨문뜨문 예수 믿게 된다든지 아니면 불신자 전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오면 돼. 교회 오면 돼. 기도하면 돼. 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병도 낫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자꾸 아프면서도 교회 안 나오고 그래.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 믿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상도의 전도사님들은 누군가가

내가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나오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너무 부끄러워. 나도 뭐 믿는 자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오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니 막 모기 소리처럼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참 좋다 막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단호함과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또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내 혼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전하려고 하니까 나도 확신도 없는 데다가 나는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 혹 복음을 전하 하다 보면 우와 내가 겁이는 우짝고 이래가지고 못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특별히 중직자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뒤에 배경이 되어 계시니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좀 두렵기도 한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내가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사회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먹는 술은 너희들은 술 마시라, 아마 내 콜라라도 마실게 전혀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가지도 않겠다 뭐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자리에 가서서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 선명성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술을 권하던 사람도 한 두세 번 권하다가 아 저 친구는 막 어차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너희가 위탁받았으니 여러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항할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저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내가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고 맡기신 이유는 나도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에 누군가의 권유함과 누군가의 강권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위탁하고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목회자들은 항상 교회만을 생각하고 또 교회 성도들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아랫게 이제 신방을 갈 때입니다. 절대 여러분 목사를 이런 목사라고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님을 먼저 양해 구하고요. 어떤 우리 교회 회사 경영하는 분이 계셔서 진방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그분이 회사가 있는데 그분 지금 회사 있는지 한번 살펴봐봐. 내가 그거 들렀다 가고 싶어. 이랬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이따 생각나니까 또 어떤 집사님의 회사가 또 거기에 있다. 이게 또 저하게 생각나서 그분에게 전화해봐. 이곳에 진방 마치고 그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또 내가 가면 되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에 가서든지 교인의 믿음 생활을 살피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오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6시 남짓 넘으면 출근을 합니다.
뭐 집사람하고 나눈 말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새벽

백에 웃잔 일이세요. 뭐 교회에서 얼굴을 못 보니까 내가 전화했지. 전화했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2부 예배 오겠습니다 했는데 2부 예배 항상 앉는 자리가 있는데 오늘 안 보인다. 3부 예배로 바꾸시려고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하니까 나하고 그 통화해가지고 2부 예배 오기로 했는데 온 분 손 안 들어 보이소. 3부 예배 오실라고 합다. 여러분 언제든지 뭐 새벽에든 생각나면 뭐 그 사람의 라이브 스타일을 좀 아니까 그분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부담 없이 전화를 했고 오늘 정말로 100%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2부 예배 못 오시면 3부 예배에 오겠죠. 우리 교회 딱 도착하니까 또 문자가 한 개 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누구가 오늘 교회 오니까 목사님 2부 예배 마치고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 아 이 주일날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한데 이 생각이 들더라도 교인의 입장에서 교인의 입장에서 내가 바쁘고 힘이 들지만은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랑 만나죠. 이까지 갔고요. 2부 예배 마치기 전에 그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내가 기도를 또 했고 잠시 후에 또 문자가 또 오기를 목사님 1부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궁금해하시는 그분이 1부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분을 내려와서 목사님 인사드리라고 할까요? 이래서 아니 내가 올라갈게.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 가서 또 예배 또 기도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샵에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지금 목사님하고 함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항상 교육을 시키기를 목회자에게 노는 날이 어디 있고 쉬는 날이 어디 있나. 교회 일을 하면서도 쉴 수도 있고 쉬면서도 항상 교회 일을 생각하고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런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지. 뭐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놀고 월드컵 경기 다 보고 월드컵 경기 다 봤으면 그만큼 또 늦게까지 교회 일을 하고 목사들도 월드컵 궁금하다 아이가 나도 궁금해서 전반전만 봤어요. 뭐 웃자겠노. 자기가 지혜롭게 그 삶의 패턴을 잘 조절하면 여러분 월드컵을 보면서도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면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두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 선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월드컵도 다 보시고 이번 주도 금요일 10시에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위탁해 주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옷이 다 벗겨지고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아프고 두려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담담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일이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해 중학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요 유머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유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자기가 직장이 직업이 선막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교사이지만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참 신앙 좋은 의사분이라든지 전문인들 가운데에서 자기 생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평신도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되고 보니 사도 바울이 아 새가족 한 가족이 너무 반가워요.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절대 환영합니다. 100%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돕겠습니다. 제 할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유모와 같은 역할을 다하라. 유모와 같은 역할을. 유모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저절로 공급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요. 또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우리 며느리 이야기도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아가 너무 울어가지고 속은 상한데
한 번도 아이 앞에

0: 우리 아들 레위가 아이를 기르는 법칙이, 철칙이 아이 앞에 야단 안 친다. 아이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이가 다 하지 아이한테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 이게 저거 삶의 방법이에요. 저것하면 엘라야 울지마 이놈 새끼야 이럴 때 그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 조만간에 제가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갈 예정인데 웃자고 싶습니다. 많이 울면 울지마 이놈 이래 하는 게 내 어릴 때 나는 자녀 교육의 과정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 며느리는 아이가 너무 힘들 때에 아들한테 잠시 맡겨두고 지가 밖에 나가서 한 20분 동안 울고 들어오는 거라. 너무 힘들어서. 그럼 어쨌든지 간에 아기를 가진 엄마, 아버지의 그 심정은요. 모든 것에 자녀들의 올인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도와드리고 또 관리하고 다스릴 때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 교회의 건물 구조도 모르고 다 낯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잘 보호하고 밤에 아파 열이 나게 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기를 잘 기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새신자가 오게 되었을 때에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음 안에서는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되는 과정에 아기가 여러분 20살이 되기까지 부모의 얼마나 물질적인 헌신과 희생과 투자, 노력, 애쓰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새 가족들을 잘 돌보아라. 우리 김해 조한교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성도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직분자들께서는 낯선 자들은 무조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는 여러분들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스치는데
1: 지나가는데
0: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잘 모른다 할지라도
1: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0: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먼저 믿은 자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젊은 놈이 지가 먼저 인사 안 하는데 나이든 내가 왜 인사를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라도 예수 처음 믿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온 교회가 밝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이럴 때에 그 사람이 교회 가까이 하기가 쉽고 교회와 딱 밀접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쉽지. 그런데 뭐 나는 얼굴 저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가 그냥 지나가면 새가족 입장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서먹서먹하고 내가 교회 간 내 체질이 안 맞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래가지고 또 그 새가족으로 한 사람을 불러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가 쓰고 용이 쓰고 막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쓰고 누군가는 애쓰고 용 써서 겨우 데리고 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냥 인사만 해주고 반가이 맞이하기만 해주면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목회자 그런 사람이 없다. 여러분 무관심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교회 부흥이나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같이 하라. 아버지같이. 구절이 이렇습니다.
2: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0: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필요하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다 한결같이 뭐 보통학교, 초등학교 이 정도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운 데 대한 그 한 맺힌 게 있죠. 그래서 당대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배우고 이래 했지만은 내 자녀에게만은 배우고자 자기가 대학을 가고자 대학원을 가고자 박사 과정을 시작하고 마치려고 하고자 한다면 어느 부모든지 간에 형편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밀어주는 것이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더더욱이나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부모처럼 잘 돌보듯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후임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너는 부모와 같이 그리고 유모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더 못해서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의

0: 공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뭐 이거는 논쟁이나 여지가 없이 다 옳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약간의 권위가 있고요. 사자는 동물 중에 제일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초원을 다스리는 그 제일 큰 1등 대상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에게 야단만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부둥켜 안고 또 살피고 전화 한 통이라도 또 해주고 아픈 사람 아프다 소리를 들었는데 아픈 사람에게 전화도 한 통 없이 그래 뭐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면 못 갈 수도 있음을 또 이야기해서 양해 구하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보통 일주일에 두 가정 내지 많으면 세 가정 장례가 일어나기도 하고 결혼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정에서는 담임 목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 한 번의 신방을 부목사들이 세 번 신방한 것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정서를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을 제가 다 집례하려다가 보니 제가 장례식에 매여서 장례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결혼식에 일일이 다 가서 주례를 다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지만 중복되는 시간인데는 어쩝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너무 먼 거리게 되면 제가 갈 수가 없으니 부목사님을 대신해서 보내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담임 목사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나의 사랑의 목양의 대상이지만은 성도들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끔 필요하면 자녀에게 매를 들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야단이 필요하면 때로는 야단을 치야 하듯이 여러분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어른들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잘못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불러서 사랑하고 아끼는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채찍하고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담겨 있는 야단기가 있는 그리고 가르침을 갈 수 있는 이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때로는 목회자로서 단호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너희 오늘 성경에서 표현되는 하나님과 우리와 너희 여러분 너희와 우리가 따로 있지만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개인 경건 믿음 생활을 하시고요.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오게 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따뜻함으로 대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은 것을 당연히 전하는 것 도리고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가 예수 믿어도 별 거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별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과 연계시킬 줄 아는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는 가능하면 1년 52주 다 결석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할 것 다 하고 어째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주일 예배 다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것 다 하고 따라합니다. 또 할 것 다 하고
1: 할 것 다 하고
0: 예수 바로 믿을 수 없다.
1: 예수 바로 믿을 수 없다.
0: 예수 제일 잘 믿고
1: 예수 제일 잘 믿고
0: 남은 시간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1: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0: 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적은 거 이외에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항상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밀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0: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가 돌보는 그 교회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밀리면 여러분 교회 문 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리고 여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자다운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기를 권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교회만 있어라 이것도 아니고요. 출근도 잘하고 뭐 퇴근도 적절한 시간에 퇴근도 하거라. 그러니 우리 교육자들은 주 몇 시간을 근무하는가 내가 한번 살펴봤더니 보통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주 50시간입니까?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그런데 대해서 오버타임 수당이 또 있잖아요. 이게 사명자와 비사명자의 차이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는 여러분 오버타임이고 이런 것도 없이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그래서 휴가를 맞아도 휴가 갔어도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즐거운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김해 중앙교회 목회자, 장로님, 근사님, 장립집사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된 사람들이 초신자를 초청하고 초신자를 돌아보는 이 일에 이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가족들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사명적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여러분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의 전부라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이 땅에 사니까 여러분 난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손 한번 들어보이소. 아까 찬양도 했잖아.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이리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내잖아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전서고 그리고 후서를 보내잖아요. 후서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항상 감사함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적은 그 편지에서 담담하게 언급한 복음 전하는 일, 세신자를 키워가는 일, 지도자들이 디모데가 그리고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일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하여 감사하노니 너희들에게 감사하노니 계속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잘 사셔서 여러분이 칭찬받고 복받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로 인정받고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전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유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0: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

753854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슬픈 날, 실망스러운 날, 그리고 절망스러운 날에도 하루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설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쉼과 평안함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이어서 류수영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문자 주시고요. 107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드릴게요. 세상을 사는지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햇빛이 비추는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이 찬양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 신청 찬양도 보내줄 수 있고요.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보내주셔도 됩니다.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2499번님께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또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지치지 않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시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00년대 초 한국교회의

사람이라고 해서 또 상식 밖의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니까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아직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함께 감사한 성도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굳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많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되어 있으신가요?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밤이 깊은 동산에서 감사함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밤동산 첫 찬양은 주님 앞에 무뎌져 있으신 분들이 함께 고백하며 노래할 찬양입니다. 소리엘의 리스타트. 밤동산 시작합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오프닝 찬양은 소리엘의 뉴 스타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두곡다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과, 다른 것 전에 이 감사가 있죠. 매일 숨을 쉬는 것 감사라는 고백을 함께 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제게 있는 것보다, 주신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던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주신 올한 해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다음 찬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그림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로 가서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에 옷을 담갔다. 그들은 그 겉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났다. 유다가 그녀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다.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다. 셀라를 낳았을 때 그들 부부는 거십에 살고 있었다. 유다가 맏아들 엘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께 심히 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가서 남편을 잃은 네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여라. 네 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동생인 네가 해야 할 도리다. 하지만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형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가 한 짓은 하나님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도 거두어 가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고 있거라. 그는 셀라마저 형들처럼 죽게 될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8장 1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언젠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언제라도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이길승이 부른 그날을 기다리는가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경각심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막연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등불을 들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Amen. You can be seated again. So this song just says, Jesus, no matter what's good and what's bad, what's going on,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your hand.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그리고 토미 워커의 Breakthrough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주 사랑을 따라, 텐트메이커스의 I Will Fly,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뭐 저렇게 기다려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복잡하지 않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룩 리거트워드가 함께한 Greatness, 조시 발드윈의 Thank You Jesus,

체리티 게일의 클린스트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호에닉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문제 해결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있었을 때에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다섯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라. 두 번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라. 네 번째,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의 소통의 다섯 가지 비결. 1, 2, 3, 4, 5가 있었죠. 뭐 단순하게 설명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고 정성껏 준비했음에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시간이 오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성공으로 이르는 문은 종종 실패의 복도를 지난 뒤에 나타난다고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실패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니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존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워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딤 오브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의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겠죠. 또는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나 또는 학벌, 명예, 지위 등을 꼽을 텐데요. 내 능력, 내 마음이 중요하다 또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경중을 따진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라고 귀한 것은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또 세상의 명예나 다른 것들 중요하다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요. 텅 빈 것 같고 혹시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계시면 내가 세상의 눈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또 초라한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이야기들 외부의 정보와 함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날씨 매일 전해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북한 인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로 꾸며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지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신앙생활에 더 알길 원하시는 점들이나 또 탈북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를 한 영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지금 그 이야기들 기도들 마음들 나눠주십시오.

0: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방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 엄마, 우리 진짜 서울에 왔습니다.
2: 그러게,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민호 잘 있겠지?
1: 네, 엄마. 우리 여기서 정착금 받으면 바로 민호랑 아버지부터 찾아봅시다. 엄마, 이 집,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다니 진짜 꿈만 같습니다.
2: 우리 민호도 여기 같이 왔어야 했는데,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내내 우리 민호 생각만 난다.
1: 엄마, 이렇게 기쁜 날 그래도 우리 기뻐합시다. 민호도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그별 보일까? 어? 저기 조금 흐릿하지만 보인다. 보여. 엄마, 얼른 나와보십시오.
2: 그래. 고향에서 보던 별하고 느낌이 참 다르네.
1: 그래도 저는 저 별이 좋습니다. 엄마, 전 이제 은별이로 살 겁니다. 은은하게 빛을 내는 별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3: 은별아, 오늘 우리 담당 형사님 오시는 날이랬지?
1: 네. 누구세요?
4: 네, 저 이만재 형사입니다.
1: 네,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아유,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집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2: 좋습니다.
1: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4: 아니, 뭘요.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거요.

0: 아, 오늘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 신청해야죠? 주소는 잘 외우고 있어요? 이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처음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1: 아, 제가 잘 외워뒀습니다. 신흥의 S클래스.
0: 아,
1: 네?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흥의 S클래스? 분명히 잘 외워뒀는데.
0: 아니에요. 잘 외웠네. 오늘 주민센터 가서 일 잘 보시고 지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2: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1: 테이크아웃이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하게, 카라멜 마키아토, 휘핑크림 빼서 차갑게, 그리고...
0: 아, 손님, 잠시만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1: 아메리카노요.
0: 아메리카노 한 잔.
1: 따뜻하게.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토 하고...
0: 카라멜... 뭐라고 하셨죠?
1: 카라멜 마키아토요.
0: 마키아토.
1: 아, 뭐야, 짜증나게. 이렇게 해서 주문 언제 다 받아?
2: 아, 손님, 불편하신 점이라도.
1: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주문 하나 제대로 못 받는데 음료는 제대로 만들겠어요?
2: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배우고 있다 보니.
0: 아, 손님, 아, 너무 미안합니다. 아, 재빨리 해보겠습니다.
1: 말투는 또 왜 저래? 아, 됐어요. 기분 나빠서 여기서 안 먹어.
2: 다음엔 꼭 잘해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2: 은별씨, 내가 은별씨 싹싹해 보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알바시켜줬는데 이러다 우리 장사 말아먹겠어, 어? 아니, 카페 음료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카페 알바를 하겠다고만 어떡해. 나 어제는 와이파이 묻는 손님한테 파일을 갖다 드리지 않나. 이런 식이면 우리도 곤란하지.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0: 네?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3: 엄마, 왔습니까?
4: 아, 은별이 먼저 왔니?
3: 네. 오늘은 마트에서 일 잘 끝냈습니까?
4: 뭐 그냥. 왜 같은 한국말인데 꼭 외국어 같니?
3: 또 실수했습니까?
4: 엄마는 손님들이 하는 말을 절반도 못 알아듣겠더라. 오늘은 낙지 찾는 손님한테 오징어 드렸다가 엄청 혼났다.
3: 그건 약과집이.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하는 걸 남한에서는 오징어라고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는지 정말.
4: 아까 전화해보니 미양 이모도 한국 와서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 자꾸 다시 고향에 가고 싶단 말만 하고. 왜 나도 여기 잘못 온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3: 엄마가 여기 오기까지 수만 가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 아휴, 민호는 어찌니?
3: 엄마, 내가 민호 빨리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공부를 하겠다고?
3: 네, 알아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공부 마치고 졸업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럽니다.
4: 그래, 은별아. 우리 은별이가 대학생 되면 엄마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0: 목소리가 이제 어른이다야.
1: 누나 말로 진짜 어른이다야.
0: 우리 헤어진 지가 벌써 4년이 넘게 지났구나.
2: 민호야, 잘 지냈지?
1: 엄마.
2: 정말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민호야. 그때 같이 못 나와서.
0: 민호야, 지금은 길게 통화를 못해. 일단 민호 잘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됐어. 민호야, 너도 여기로 올 수 있게 우리가 사람을 보낼 거야.
1: 엄마 내 걱정 말고.
2: 민호야.

0: 여보세요? 민호랑 아버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군명까지 무사히 왔습니까?
1: 이거 말썽이 좀 생겼다.
0: 응? 말썽이라니요?
1: 우리 군명까지 버스 타고 가다가 이 공안한테 신분증 검사당해서 잡혀갔다. 야, 알아보니까 지금은 보위부에 있다는데.
0: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게 뭐가 그토록 잘못이라고? 살자고 나온 사람을 왜 다시 잡아갔는지 정말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에 북한을 나온 김은별입니다. 보위부에서 잡혀간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며 더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양식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회의 땅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저희도 모른 채 팔려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어머니는 시골집에 시집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지냈고 공안에 걸려서 강제 북송돼서 교화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와 동생도 한국으로 떠나오려다 중국에서 공안 단속에 걸려 강제로 북송되었습니다. 제가 탈출한 북한은 악의 대명사로 통하는 곳이라는 걸 탈출 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관습이 비정상이라는 것도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나고 자란 북한을 사랑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나은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제가 탈출한 고향이 어떤 곳인지 엿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물결이 생겨나고 선한 변화가 일어나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이후 제재 완화와 대규모 재건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IA 등의 반대

에도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 상반기에만 13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 경신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북한 IT 위장 취업 조직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취업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석탄을 실은 화물선이 중국 해역에서 침몰해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농촌에 배치된 북한 청년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복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이번 월드컵의 첫 출전국인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인 스페인과 비기며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한 뒤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서명 직후 원유와 석유 제품을 자유롭게 수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은 관련 금융 결제와 해상 운송, 보험 등에 대한 제재도 일부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후 약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약속이 이행되면 보다 광범위한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 자금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중동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와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보장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결 자산 해제 시점과 제재 완화 범위를 두고는 미국과 이란의 해석 차이가 남아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적인 산유국인 만큼 제재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향후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시설과 도로, 항만, 통신망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과 외교 안보 수장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전 합의 발표 직전에 열린 백악관 고위급 회의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합의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JD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등은 합의를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종전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문 열람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견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공식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지만 최종 결정은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이란이 향후 핵개발 포기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향후 핵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일본 금리가 1% 수준에 이른 것은

1995년 이후 31년 만인데요. 일본은행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이 경기 둔화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와 물가 상황을 보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정부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면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물가 역시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향후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금리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엔화 약세와 물가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올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개된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올해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보다 실제 신약 후보 물질 자체를 수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미약품과 오스코텍, 큐라클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들과 잇따라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국내 기업들이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직접 도입을 검토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단계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글로벌 신약 시장 진출 단계로 본격 도약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니소스가 최대 22명 규모의 북한 위장 취업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소스는 연방수사국 FBI와의 공조 아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한 이 조직을 추적한 결과 조직원 한 명이 평균 7,500건이 넘는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900회가 넘는 면접에 참여해 30여 건의 채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도용한 신원 정보와 위조 서류, 인공지능 기반 음성 변조와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억양 교정 프로그램과 원격 접속 기술, 이른바 노트북 팜까지 활용하며 적발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입사 제안을 받은 기업 가운데는 정보기술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의료와 금융 분야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와 보안업계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소스는 최근 북한 조직들이 AI 기술까지 적극 활용하면서 단순 해킹을 넘어 실제 기업 내부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석탄 4,600톤을 싣고 이동하던 북한 화물선이 지난해 말 중국 저장성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제해사기구 기록을 인용해 북한 화물선 운선 7호가 중국 어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과거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과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지목했던 곳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박은 서해 남포에서 동해 청진으로 향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사고 지점은 통상적인 항로와 크게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 해역에서 석탄 환적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해역이 북한산 석탄의 선박 간 환적이 자주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농촌으로 탄원 진출한 청년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간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 농촌에 배치된 청진시 청년 여러 명이 강도 높은 노동과 식량 부족,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청년 동맹 조직을 동원해 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복귀시키려 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간부나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각종 연주를 통해 탄원 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힘없는 가정의 자녀들만 농촌에 보내지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한번 농촌에 배치되면 평생 농장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최근 젊은 세대가 과거처럼 불공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탄원지 이탈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섬나라인 카보베르데가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과 0-0으로 비기며 대회 최대 이변 가운데 하나를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67위인 카보베르데는 랭킹 2위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끝까지 막아내며 값진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특히 40세 골키퍼 보지냐는 7차례 선방을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어린 시절 조부모 손에서 자란 그는 월드컵 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은퇴를 미루고 대표팀에 남아있으며 경기 후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지냐의 어머니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장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경기 후 보지냐는 이번 성과를 가족과 카보베르데 국민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이번 대회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였지만 우승 후보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이번 대회를 대표하는 대이변이자 약체의 투혼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보베르데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카보베르데와 퀴라소 등 처음 월드컵 무대를 밟은 국가들이 잇따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평양과 안주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9도, 안주 18도, 구성 17도, 자성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9도, 구성 28도, 자성 27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개성의 날씨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19도, 신계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31도,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성진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청진과 운기,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19도, 함흥 17도, 성진 16도, 운기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북청과 성진 21도, 운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북녘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신음하고 있지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방송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북녘의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존재,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요. 그 마음 변치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맞이하는 새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어려운 일 당할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만을 종일 바라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우리의 기도로 하루를 붙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25편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대적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없이 배신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인이가 시초부터 있었으니 여호와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의를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선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하루를 구하면서 백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 보리떡 다섯 덩어리, 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다고 그랬어. 몇 광주가 남았다고요? 12광주가 남았다고 그랬어. 야, 그런 기적은 여전까지 해본 사람이 없어. 요한복의 9장에 뭐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흙을 갖다가 가서 여기다 눈에다 바르니까, 가서 씻으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 야, 장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제까지 창조 이래의 처음이요. 사람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 9장에 있어서. 11장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예루살렘 근처에요. 거기서 사는 삼남매가 있었어요. 마리다, 마리아, 나사로. 아주 정말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늘 그 집에 가서 쉬고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집에 가서 대접받았죠. 그런데 그 삼남매 중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 예수님한테 기별을 했습니다. 와서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2, 3일도 기다렸어. 안 갔어. 낭중에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예수님이 거길 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기적은 창조 이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광경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첫째, 예수님을 왜 따라갔나? 기적 때문에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베푼 기적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따라간다. 기독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위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기독교는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 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에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 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의 편곡된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에 이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 찬송을 찬양사역자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옛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거짓된 욕심을 따라 부패해가는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와 의와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영을 구하며 새날을 구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새 힘을 구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은혜에 그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날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합창단의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주 금요일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은혜의 나눔을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대독해서 함께합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남포에서 온 성주빈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의 고향은 북한의 공구도시 남포입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 어머니는 의사였고 저는 세 자매의 막내딸로 북한에서 33년을 살다가 2009년 10월 10일 탈북했습니다.

2014년 6월 19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붕괴로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 혼란이 대동했던 그 시기, 한밤 자고 나면 누구네 집 아무개가 죽었다는 고별의 소식은 소식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빵 살 돈 100원에 내 자식을 팔아야 했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오늘날 북한 정부가 가볍게 말하는 고난의 행군의 거짓 아닌 실화입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고난의 행군, 백성이야 어찌 되든 마비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화폐개혁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나는 탈북이라는 대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넘어 나를 맞아준 것은 인신매매자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무시무시한 일이 나에게 닥쳤고, 반항도 거부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는 나만이 아닌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겪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원치 않는 한족 남자와의 강제 결혼과 그 뒤로 따르는 불안과 공포, 잠자리를 거부한다 하여 온 가족이 때려 실신 상태가 되어든 신혼 잠자리, 사람이 아닌 돈 주고 사온 물건 취급당하며 소나 말같이 부려먹으면서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고 바깥 출입도 할 수 없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내 민족,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탈북 과정에 경비대와 공안에 들키지 않으려고 아이의 입을 막아 숨진 아들 위에 통곡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 눈 빤히 뜨고 사랑하는 아내가 한족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고도 지켜줄 수 없는 무능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삼엄한 국경과 제3국을 거쳐야 하는 한국행은 그야말로 죽음의 최전선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과 함께 민족 반역자의 누명으로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과 그것이 끝이 아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타까움으로 며칠 몇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나의 말을 듣고 친구가 소개한 것이 다름 아닌 한 선교사가 감당하는 해외 선교사역 현장이었습니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날 그들이 진행한 큐티 모임이었습니다. 북한의 생활 총화 같기도 한 3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상한 모임을 보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나에게 선교사님은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이야기, 만물 창조, 사람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돌아가려는 나의 마음을 바꾸었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또 그분의 신실한 종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나는 퍽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의 생활을 마치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위대한 아버지를 영접하였고 뜨거운 만남과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죄성으로 고민과 번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못난 나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한 내 삶에 마디마디 개입하시는 주님을 섭리를 체험하면서
깨지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기에 저는 세상에 소리 높이 외칩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간증을 맺으며 굶주림과 기아의 고통으로 허덕이는 저 북한이 열리기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조국을 주시옵기를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성주빈 자매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정의하기를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그 꿈꾸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현재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거인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분명히 꿨는지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어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저들을 부리다가 병들면은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노예의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인정받게 되었을 때 또 시내리다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다 왔을 때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꿈꾼 그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9년 지나니까 22년 됐을 때에 꿈꾸었던 그대로 형들이 앞서 넙죽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평안히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저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자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눈을 깜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서는 예수님을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길이만 150m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길이만 한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족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대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세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부인 나이 90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꿈을 이루게 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자기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0: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제주가 22도, 포항과 부산, 대전, 목포, 여수가 21도, 강릉이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북청,

춘천이 19도, 함흥 17도, 운기 15도, 강계 13도, 해산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2도, 개성과 대구가 31도, 평양과 대전, 광주가 30도, 포항과 목포가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강릉이 28도, 함흥과 해산, 부산이 27도, 청진이 19도, 신의주와 여수, 부산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

근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

0: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5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희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행이다 항해다 라고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을 나타내곤 하죠. 우리 인생의 여정, 사랑에서 출발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기도라는 다리를 타고서 하나님께로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무지함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는 그 지혜의 길까지는 기도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순례의 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다리가 굳건히 놓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 주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파리 하나도 잡을 능력이 없는 내가 우주를 만드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이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대접받는 기쁨이 섬기는 기쁨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할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하면 또한 사랑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지 않고 받으려 하니 괴롭고 하지 않고 칭찬받으려니 참 고단합니다. 이런 마음에 줄다리기를 멈추게 하소서. 결정하고 주게 하시고 결정하고 포용하게 하소서.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 결단이며 무기력이 아니라 용기임을 알게 하소서.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용기를 줄 믿습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분은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만약 그 다른 문도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조용히 기다려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와의 교제에 목말라 하신다는 것 아시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유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 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방송사 식당 쪽 창문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사실은 창문에 낀 먼지와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창문을 교체하고 나니까 푸른 나무가 보이고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나무가 병든 줄 알았거든요. 눈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황이나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뿌옇게 보이는 상황들이 진실인 듯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6월 19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창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창문이 되어야겠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창문이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창문도 맑고 깨끗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야가 가려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FM 98.1 장원극동방송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창문입니다. 창문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 8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며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합니다. 눈을 뜬 순간 일을 생각했는지 돈을 생각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의식을 차리는 첫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회개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단순히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회개합니다. 더 돈을 벌고 싶어 걱정했습니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걱정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걱정했습니다. 걱정 속에 숨어있는 탐욕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건지시고 위험의 길에서 붙들어 주소서. 나의 눈물이 멈추게 하시고 시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럼에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팔을 붙드시고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소서. 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팔과 발을 붙들어주시고 견고하게 하실 때에 우리라는 창문도 깨끗해질 겁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창문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116편 8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창문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창문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해서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을 붙드시고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8214님께서 하루를 여는 창문의 첫걸음이 빛나는 오늘이어서 참 좋으시다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기분이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엄청난 칭찬인데요. 고맙습니다. 3235님 오늘 창문을 열어서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창문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해 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이름은 살아있으나 생명을 잃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대교회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사대교회를 보면서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살펴볼 것은 살아있다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평가하시는 그 주님의 평가에 우리의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명성을 가졌다, 또 사람들의 평가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의 교회는 이전에

한때 좋은 교회의 평판을 받았던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었던 교회가 4대 교회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저 교회는 아, 좋은 교회야, 부흥하는 교회야 라는 소리를 적어도 한 번쯤은 들었던 교회가 4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해 줬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 가운데는 죽어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죽었다라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교회 안에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 복음의 생명이 없고 겉모양만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예배 안에 사라진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겉모양이 그럴싸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매일매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보는 데 있어서 나에게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복음의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또 예배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또 회개의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떨림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가져야 될 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삶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는지에 관심이 있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지에 관심이 있고, 주님은 우리의 섬김이 사랑으로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있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대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종교의 형식은 있으나 복음의 생명이 없는 그것이 바로 4대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죠. 외부의 핍박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단과의 싸움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평소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겉으로 신앙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예배한다, 내가 섬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섬김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샘솟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가를 늘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4대 교회는 왜 이렇게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을까?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4대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체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4대 교회 가운데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하는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또한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사역,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하는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일곱 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세워진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까? 지금 4대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고 없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성령의 생명과 일곱 별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영적인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세우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도자의 부재가 이 4대 교회가 생명을 잃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대 교회의 죽음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바로 성령의 생명,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놓여졌기 때문에 교회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사라진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과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많은 것을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 교회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는 살아가는 그 자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았는가, 교회가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생명이 무엇을 맺게 하는 겁니까? 또한 영혼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대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였냐면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굉장히 부유한 왕국이었어요. 역사서에 보면은 리디아 왕국은 황금, 사금을 채취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금화, 은화를 처음 만든 곳이 이 4대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앞으로는 황금천이라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굉장히 높은 절벽이 있어서 그곳에 성을 쌓고 많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여유로움이 있었죠.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아도 충분히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안전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내적으로는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방심하게 됩니다. 방심하게 되어지는데 그 방심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4대 교회는 역사서에 보면 한 40년밖에 존재하지 않은 교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짧은 거였죠. 이 4대 지역,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이 4대가 무너지는 방심을 통해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무너지는 그런 것과 같이 4대 교회도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외부의 공격이 너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심,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함을 통해서 방심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깨어있어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간 우리의 삶이 잠들게 되어지고, 잠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열심히 섬겼다고 지금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졌다고 자동적으로 성숙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도 없고, 과거의 현실이 오늘을 깨어있음을 대신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의 헌신이 오늘을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도 그 은혜에 순종하며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들 신앙이 잠잔다라고 신앙이 점점 식어졌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당에 그냥 출석하셨습니다. 그걸 살피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과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당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시간을 보내기 위한 찬양을 드리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에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오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여러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 간증을 들은데 그 간증 중에 가장 좋은 간증은 무엇이냐?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많이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힘들었는데 회복되어져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의 얘기도 해 주시고, 또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 또 자녀들의 문제들 많은 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과 또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들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참 그때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로서 기분이 참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열리지 않았던 귀와 열리지 않았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가 열리고 마음의 열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들려서 그 말씀대로 내가 뭐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성령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께서 의지를 세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가장 좋은 간증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뭘 원하시고 뭘 뜻하시는지 그 말씀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톰 네일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책을 썼는데요. 시리즈 중에 두 가지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고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한다라는 두 가지 책을 썼어요. 짧은 뭐 늙지 않은 책인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죽은 교회를 부검해보고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해봤더니 다 이유가 있더래요. 죽는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살아나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복음해 보니까 이런 사연과 원인이 있는데 그분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오래 다닌 성도들이 자기 교회의 쇠퇴를 잘 눈치채지 못한다. 성장은 빠르게 드러나지만 쇠퇴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진행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 가지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죽어가는 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면은 아, 이 죽음으로부터 내가 빨리 나와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들 생명만 유지하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죽었다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들도 있죠.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 중환자실 같은 데 가면은 생명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분들 있잖아요. 그분도 죽은 건 아닙니다.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로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살아있음과 교회의 살아있음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또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 있으니까 지금 그러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뭐예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거나 교회가 죽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죽어 있는 나와 죽어 있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 행사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모든 회복의 길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질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는 신앙의 가장 분명한 증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이고 말씀에 대한 희미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점점점 내가 죽어가는 증상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권고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들리고 나에게 질책하는 것도 사랑으로 들리고 심지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기 위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라고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고 예전에는 설교에 한마디에 마음이 찔려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며 떠나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전혀 감동이었고 마음의 찔림이었고 눈물이었고 결단이었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맨 마지막에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0: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다 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귀라는 것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깨어있는 귀를 말하는, 살아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많은 도약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재정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할 때에 듣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것이 또다시 오는 하나님의 말씀 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른 곳에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라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모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희나리라. 아멘. 4대 교회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다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잠자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라고 하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직 몇 명의 물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너희들 가운데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는 것을 우리 4대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흰옷을 입은 자가 될 때에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생명책에 뭐 한다고요? 기록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쁨과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확신을 또 우리 가운데 주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뭐 하겠다고요? 시인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요?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내가 누구를 압니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4대 교회처럼 거의 죽어가는 죽어있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잠에서 지금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 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복촌교회 신창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을 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19일 금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창문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창문이라고 남겨주세요.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출석 단어 창문 두 글자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출석 단어 창문이잖아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에 방송사 식당 쪽 창문 교체 공사를 하면서 놀랄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나무가 병든 게 아니었고요. 하늘이 흐린 게 아니었어요. 창문이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나의 눈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내 눈에 창문처럼 먼지가 끼고 쌓여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묵상을 했었는데 일부 방송을 하면서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창문이 더욱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문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세요.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내가 좋아하는

0: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이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1: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대잔치가 바로 내일입니다. 김해 시원 중앙교회에서 마련이 되는데요.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또 김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경남의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또 귀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2119님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깨끗한 창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42님 창문 밖의 풍경이 너무 예쁘네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139님 주님의 문으로 난 작은 창문이 온전한 햇살 같은 주님의 온기가 내 안에서 빛을 발하기를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4388님 매일 아침 창문으로 빛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향기를 뿜으며 살게 해주세요. 4203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출석 단어 창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창문입니다.

0: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그동안에 30년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올해가 창원극동방송 30년, 그리고 극동방송 전체는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전파, 이 목소리 뒤에는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믿음의 발자취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 빛바랜 자료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니 도저히 혼자만 알고 있기 어려운 아까운 가슴 벅찬 순간들이 참 많더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극동방송 70년 역사 속 결정적인 장면과 인물들을 입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역사 산책.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송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됐는지, 그 긴박했던 현장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 76년 전 그 운명적인 설계도가 그려졌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종교요람입니다. 이 통계표를 자세히 보니 당시 북한 지역에는 무려 2,395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고 성도 수만 21만 명이 넘었죠. 하지만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많던 교회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북녘 땅에 복음의 불빛이 꺼져가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이란 등불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회에서도 당시 북한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보니 신문 같은 매체보다는 방송을 통한 선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가서 전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오직 하나, 전파뿐이었습니다.

1950년 8월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미국 밥존스 대학교 채플실 앞 32살의 젊은 방송사업가 탐 왓슨 장로는 간증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고 거기서 46살의 한국인 유학생 강태국 목사를 만납니다.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존립조차 불투명하던 그때 강태국 목사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고통받는 내 동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두 사람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가기 위해 합승을 하게 됩니다. 운전석엔 탐 왓슨, 뒷좌석엔 강태국 목사. 낯선 두 사람을 태운 차가 도로를 달릴 때 강 목사님은 느닷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탐 왓슨은 대답했죠.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태국 목사님의 입에서 믿기 힘든 제안이 나옵니다. 당신 그 직업방송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방송을 시작해 주시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사진은 1995년 원로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강태국 박사님의 모습입니다. 박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허허 웃으시더군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해놓고 보니 나도 너무 무례한 게 아닌가 싶어 대답도 못 듣고 말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무모해 보이던 요청은 탐 왓슨이라는 한 남자의 심장에 박혔고 훗날 극동방송이라는 거대한 열매의 씨앗이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처음 본 사람이 내 생업을 다 정리하고 전쟁 중인 낯선 나라에 가서 방송국을 세우라고 합니다. 무례해 보일 수도 황당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요청에 탐 왓슨은 당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은 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훗날 탐 왓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고 강 박사의 종 속에서 그 뜻을 발견했습니다. 탐 왓슨은 결단했습니다. 잘 나가던 방송사, 집,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7살, 5살, 3살 된 세 아이의 손을 잡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일본행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항구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던 강태구 목사를 다시 만난 겁니다. 1년 전 차 안에서의 그 무모해 보였던 기도가 현실이 돼 마주선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미국 플로리다 도로 위에 차 안에서 시작된 이 작은 대화가 오늘날 전 세계로 복음을 송출하는 극동방송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야 할 북녘 땅과 아시아의 영혼들을 위해 이미 1950년에 두 사람의 만남을 설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북녘 땅에 복음의 불빛이 꺼져가던 그 암흑기에 이미 방송이라는 등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례한 부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북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차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응답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 불쑥 찾아온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신호탄은 아닐런지 묵상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 땅 좋은 기별, 지금까지 맹주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함께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극동방송이 70년이 되었고요. 창원 극동방송은 30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내려놓고 먼 미국 땅에서 한국으로 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특히나 창원 극동방송 가족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1분 1분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도착해서 생명의 씨앗을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1분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함께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단된 줄 모르고 있다가 중단됨을 확인하신 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단되신 분들은 또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1분의 전파를 여러분께서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전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신청하신 찬양 전해드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 창문입니다. 3484님 마음의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오늘 되었으면 한다고요. 1457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울창한 대나무 숲. 묵묵히 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끝까지 아멘. 4950님 이 아침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6090님, 그리스도의 창문이 되게 하소서. 9277님,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 창문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이 올해 30주년이 되었습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라디오 전파를 지켜주셔야 돼요. 한 달에 10,000원, 1분의 복음 전파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전파라고 꼭 남겨주셔서 이 여름 더욱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중단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전파를 지켜주실 분 계시다면 샵 0981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셔서 한 달에 딱 10,000원입니다. 10,000원으로 전파 선교사역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그리고 빛나는 오늘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세요.

시편 만세 하나님 만세. 신들과 천사들이 환호성을 울린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여라. 주의하여 서 있거라.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분께 예를 갖추어라.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 내시며 물 위를 질주하신다. 찬란한 그분 목소리, 광채를 바라는 그 얼굴, 하나님께서 큰 물을 가로질러 오신다. 하나님의 우레소리는 북소리 같고 하나님의 천둥 소리는 교향악 같다.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백향목을 박살낸다. 하나님께서 북쪽의 백향목을 쓰러뜨리신다. 산맥들이 봄철 망아지처럼 뛰놀고 산마루들이 야생 새끼 염소처럼 날뛴다.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하나님의 천둥소리에 광야가 흔들린다.

내린다. 그분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참나무들이 춤춘다. 억수 같은 비가 가지들을 벌거숭이로 만든다. 온몸을 뒤흔드는 격렬한 저춤, 모두가 무릎 꿇고 외친다. 영광! 큰 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 있으니 거기서 그분의 능력 흘러나오고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를 궁지에서 건져내셔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몸을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내가 더없이 막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며 감사하여라. 이따금 그분께서 노하실지라도 평생 변함없는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뿐. 밤에 하염없이 울다가도 낮이 되면 환히 웃게 되리라.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확실히 성공했어.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산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 그러자 주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사정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죽어 나를 내답하신들, 묘지의 장을 열고 나를 경매로 넘기신들, 주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줌 먼지가 되어 사라지면 주님 기리는 나의 노래와 이야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소서, 이 몸을 돌아보소서, 나를 도우셔서 이 곤경에서 건져내소서. 주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내 격한 단식을 소용돌이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검은 상장을 떼어내시고 들꽃으로 나를 꾸며주셨습니다. 내 안에 노래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한 이 마음 어찌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29편 30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시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복음이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맨 먼저 천사를 만드시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쳤고 그 시험에서 탈락한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계명승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따랐던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 그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흑암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이 없습니다. 흑암이라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즉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인 흰 보좌의 심판대까지 임시로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말하면 구치소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대기하고 있는 임시 대기 장소입니다. 마귀가 갇혀있던 그 허감의 장소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허감이 가득한 이 땅에 맨 처음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법입니다. 선악과의 법은 순종의 법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더라도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음을 알고 그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행위 언약을 바로 이 선악과 더불어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감에 갇혀있는 사탄이 너를 시험하게 될 것이고 이 에덴 동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할 테니 너는 이 동산을 잘 지켜야 한다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들어간 사탄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사람에게 찾아온 변화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들은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의 상태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사람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양심이 마음속에 생겨난 순간부터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에 어긋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고 두려워서 숨기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생겨났고 그 양심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저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생겨났고 그 양심에 가책받을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너 잘못했어 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양심을 어긴 사람은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가르쳐서 마음속에 새긴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 1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을 새긴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과를 먹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사람을 동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과를 먹으면 죄인의 상태로 영생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사람에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명과를 동산 중앙에 심은 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의 실상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의 실상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는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동산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아담을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아담 자신이 만든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옷을 벗기고 짐승을 희생시키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보혈의 옷을 입혀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줄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0: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말도 라합도 룻도 다윗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전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먹었던 선악과의 저주의 독을 대신 먹게 될 것이며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영원히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천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3천년 전에, 2천년, 1000년, 700년, 100년 이렇게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약의 선진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멀리 약속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약속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선악과의 저주를 대신 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으면 산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전부 이런 복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집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극동방송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은 특별히 자원극동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2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0: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동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1: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마마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 선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 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과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이란

0: 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에서가 왕후의 옷을 입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아우스 왕 그 왕의 집무실에 딱 서니 와 심히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금규를 딱 내미니까 살았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금규 꽃을 만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왕이 와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후에서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오 이 나라 절반 또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을 살린 거죠. 그러나 만일 에스더가 얼란치마 입고 슬리퍼 걸치고 끔찍하며 갔으면 죽지요. 유 백천이라는 중국 한 나라의 사람이 아들을 딸 8명을 낳았는데 막내 2살 때 아내가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던 이분이 아내가 죽자 세상에 캄캄했는데 생활 아내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여 살았는데 아내가 못하니 이제는 살 길이 없어서 6명을 다 양자로 보내고 둘만 데리고 살기로 계획하고 양자로 줄 집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양자로 보낼까? 다 아깝지만 다른 애들은 다 양자로 보내도 첫 딸, 16살 먹은 첫 딸은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어려워도 그저 웃으면서 사니까 쟤는 내 곁에 둬야 되겠다. 그 이튿날 한나라 소활 세자 왕의 아들이 그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이 유백천 씨 딸을 봤어요. 16세인데 얼굴이 빛나고 예쁘고 미소를 머금고 한눈에 반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결혼해가지고 왕의 처갓집이 됐어요. 그리고 살리는 게 좀 어려우니까 많은 돈을 줘서 부자가 되게 했어요. 양자를 안 보내고 살게 된 거예요. 그 첫 딸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아름다우니 그런 미래컬,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무기는 아름다움이라고 하지 않나요? 남편에게 아름다운 부인, 회사 가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고 어디 가도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단정한 젠틀먼, 신사가 돼야 돼요. 멋진 신사.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고 대제사장 옷은 화려하게 찬란하게 영화롭게 입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요즘 강단에서 청바지 입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넥타이 풀고 하는 분도 계시고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넥타이 안 하시고 하셨지만 바울도 제수로 있다가 나와서 전도하니까 그럴 수 없었지만 그러나 목사는 자기 옷 입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도 자기 옷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름답게 자동차도 깔끔하게 구두도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 중심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첫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오니까 벌써 샤워하고 준비해서 머리에 뽀마도 바르고 그래왔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와 과연 하나님이 임금으로 왕으로 기름 부으실 인물이구나. 와 잘났구나. 키도 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니야. 사람들은 키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를 버렸다. 일곱 명이 다 준비해서 좋은 옷 입고 왔지만 한

하나님은 다 리젝트, 거절하시고 키도 크지도 않고 일복이 꼬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우리는 그 사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조금 마음 쓰고 우리 내면의 사람 인격, 우리의 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니까. 근데 그게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아름답거든요.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매일 만드시고는 좋다, 와 좋구나, 말씀대로 되니 아 좋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따라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It was very good. 너무 좋다. 사람은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이 내면의 사람 인격이, 우리 속사람이 아름답게 된 거는 간단하거든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살까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거룩하니 이대로 살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다 경건하니 이대로 살면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니 이대로 살면 다 정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효도하게 하니 자식이 효도하면 멋진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 수학 교수라도 큰 칠판에 5m 선을 끄라면은 좀 끄어도 정확하게 못 끄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5m 자막대기 대놓고 끄면 더 잘 끄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막대기, 캐논, 자막대기예요. 지용수든 김용수든 박용수든 누구든 나 생각 버리고 이대로 날마다 살면 반듯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장 12절에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게 쉽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I too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지용수든 박용수든 김용수든 누구든 이대로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른거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막 요동치는 청년이 어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에이 쉽다. 말씀만 따라 살면 된다. 할렐루야. 찰스 린드버그,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단말기 작은 비행기를 타고 30시간을 비행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당시 히로, 영웅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가 파리에 가자 수십만 명이 찰스 린드버그 데이를 보러 왔습니다. 그때 담배회사 사장이 와서는 담배 한 가지 주면서 대인님 담배를 손가락에 끼우든 입에 무시든 딱 한 번만 사진 찍으시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5만 불은 엄청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때 찰스 린더버그 대인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 내가 돈 5만 불 때문에 담배 광고를 한단 말이요? 못합니다. 5만 불이면 팔자를 고치는데 거절했거든요. 피우는 거라고 한번 사진만 찍으라는데 거절했어요. 그 신문에 나니까 파리의 그리스인들이 기뻐가지고 모여서 10만 불을 모아다가 대의한테 줬어요.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업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돼야 살아남아요. 위대한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은 무너져요. 와,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해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이웃의 어려운 데를 많이 나누는 회사가 끝까지 남거든요. 우리는 그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초월해서 끊는가 해서 따라합시다.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 하나님의 왕자 공주니 우리는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사람은 언제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언제나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분, 와, 존귀한 사람. 사람은 이미지가 항상 남고 따라다니거든요. 여러분이 지용수 하면 그런 사람. 아무개 그런 사람. 이미지겠잖아요. 이미지가 고귀하고 존귀해야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고귀하시니 그분의 아들, 딸 되는 우리가 그렇게 되죠. 고귀하게 되는 길은 희생이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존귀한 사람 될 수 없거든요.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해 산 사람은 절대로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만 해도 피라미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높은 탑에 있듯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뭐 다 모아봐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로 존귀하고 고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생애가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 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 사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섬기로 발도 씻으시고 우리 죄 씻어주시고 우리 병 치료하시려고 채찍이 맞으시고 예수님은 벌레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바울은 감히 사람인데 죄인인데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 교인들한테 나 본받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아. 겸손하게 해도 자신감이 있어서 온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왜? 바울은 희생했거든요. 사례비 안 받았거든요. 교우들에게 부담된다고 사례비를 안 받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교우들에게 부담을 안 주잖아요. 이 말씀 듣고 우리 교회도 사례비 주지 말자. 그거는 지금 시대가 그러면 안 돼요. 천막 만들 재주도 없고. 그러나 그 정신 자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함은 듣는 자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몇 개 하고 잘나고 단장하고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친다고 고귀하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희생하는 사람이 애국자로 존귀하게 되잖아요. 부모에게 부모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효자가 돼서 고귀한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은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자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자기를 주면서 우리를 섬기니 예수님을 마음 천하만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로 섬김 희생적인 목사님을 찾으라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사례비를 집에 가져간 적이 없거든요. 하도 가난한 사람만이니 다 나누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장로님들 하시고 생활비를 따로 사모님께 드렸잖아요. 구두닦개 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구두닦개가 추워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는데 울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니 감동받고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루시 나오미 이름이 행복이고 희락이고 즐거움인데 남편의 두 아들 말년기론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불쌍하게 됐을 때 결국 오르바 며느리도 떠나지만 루스는 어머니 나로 떠나가라 어머니를 떠나가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은 나도 죽습니다. 뭐예요? 내 한평생 안 났다 생각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잃은 어머니 저 여인을 좀 위로하고 섬기자 희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멋진 신랑 보아스를 붙여주고 주시고 세상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아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지만 사람들도 와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룻에게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 당신의 노인의 복양자, 당신을 사랑해서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온 성읍 사람들이 룻은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바로 룻의 이름이 보석같이 빛나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자퇴를 하지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머슴 가지요. 자전거 공장에 머슴으로 어린 머슴으로 가서 죽도록 험한 일을 하지요. 그러다 또 전기회사에 가서 청소하고 머슴 노릇하지요. 그는 예수를 믿어 장로교 교인이 되지요. 기도하고 그래서 20세 중반에 속해대사를 만들었어요. 전구를 3개 몇 개 끼울 수 있는 그러나 망했어요. 메이커도 없고 알아준 사람 없었어. 망했는데 어떤 식당 하는 사람이 와서 고기 잘 굽는 솥뚜껑 같은 불판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소. 그거 하나 만들어서 뭐 큰 돈 되는 거 아니지만 할 게 없으니까 예 하고 기도하고 정성으로 만들었더니 그게 그냥 대박이 났어요. 그 다음에 손전등 만들었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는 마침내 10만 명 직원을 거느리는 일본의 경영의 신, 일본의 경영의 교과서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이 됐죠. 마스시타 고노스케. 네, 경제 불황이 와서 회사들이 다

무섭게 칼날같이 구조조정해서 겨우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도 이제 은행 돈 안 빌리면 무너지게 되는데,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면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오면 빌려드리죠. 니코노스께는 불황 때 해고하면 어디 취직하겠고 그 가족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 회사원들을 가족으로 사랑하는데 이 어려운 때 해고해 놓으면 어디 가서 사느냐. 해결을 못하거든요. 좀 빌려주셔. 안 됩니다. 구조조정 계획안을 갖고 오시오. 돈을 하도 못 빌려오니까 재무 담당 책임자가, 회장님 저랑 같이 갑시다. 제가 한번 설득해 보죠. 보니까 구조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거든. 아하, 우리 사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딱 절반 잘라가지고 구조조정하면 은행에서 금방 큰 돈 주는데, 우리 회장님은 여러분 해고 안 시키려고, 해고시키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꿍꿍 아리면서도 붙들고 계신다. 모두 감동받고 우리 스스로 월급 30% 까자. 그리고 오전에 열심히 회사 물건 만들고 오후에는 우리가 직접 팔러 나가자. 회장님 위해서 뛰자. 우리 회장님 위해서 뛰자. 오전에 열심히 만들고 오후에 다 사원들이 물건 팔러 나갔어.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살려면 구조조정하면 되죠. 그러나 모두를 생각하니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존귀한 기업인이죠. 우리부터 고귀한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고귀해, 우리 엄마는 고귀해, 귀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가족이 보기에 존귀해야 되거든요. 간단하거든요. 희생하면 되잖아요. 전쟁터 나갈 때는 기도 한 번 하고, 바다 갈 때는, 배 탈 때는 두 번 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하라. 전쟁은 평생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다는 평생 탄행하는데, 부부는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 생각이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희생하고 섬기는 거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그럴 때 고귀하게 되는 거죠. 월급 봉투 받는데, 월급 받는 날마다 아내가 돼지고기 반근 사서 잘 삶아서 김치랑 남편이 드시게 했는데, 여보 당신 들어, 나는 돼지고기 알레르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3년간 한 달 한 번씩 돼지고기 반근 사가지고 남편만 먹었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 생일 초대에 갔더니 부부가 돼지고기를 한 강줄이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먹을 게 돼지고기 뿐이라. 남편은 됐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못 먹었다거나, 아 세상에, 먹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입이 미어지도록 돼지고기 먹거든요. 굶길 때도 계속 먹거든요. 뭐 걱정되네. 저 병원 가야 될 건데. 그래가지고 집에 나오면서,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여보 당신 돼지고기 알레르기 어떻게나 먹고 큰일 났지. 아니에요, 나 돼지고기 좋아해요. 돜고기 알레르기. 그럼 왜 3년간 안 먹었냐. 당신 드시기도 많지 않는데, 당신 혼자 드시기도 많지 않는데, 당신 드시는 게 제 기쁨인데요. 남편이 우는 거죠. 내가 이런 귀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구나. 내가 이런 귀한 아내를 얻었구나. 자기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도 돼지고기 잘 먹으면 잘 살 겁니다. 우리는 외모도 사람들의

0: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와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그보다 내면의 사람, 속사람이 더 멋져야 돼요. 간단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존귀한 사람은 희생해야 돼요. 희생 없이 존경 안 돼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세 번 기도, 주님 찾고, 주여! 주여! 주여!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벽에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든 경험 있으시죠? 새벽 4시쯤에 깨면 세상이 정말 고요하죠. 차 소리도 거의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온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은 시간.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에도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깨어 있습니다. 빵집에서 첫 반죽을 시작하는 분, 새벽시장으로 트럭을 모는 분,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피는 분, 가족이 아파서 잠 못 이루는 분, 세상이 잠든 것 같아도 누군가는 깨어있죠. 자, 그 중에서도 절대 잠들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캄캄한 새벽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잘 수 있고 안심하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 사실이 우리 인생 전체를 든든하게 받쳐줄 겁니다.